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미들의 합창이 열을 올리던 여름의 불고개를 넘어 여기저기서 약속이나 한 듯이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향길 양편에 가늘고 긴 허리를 펴고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는 푸르청청한 가을 하늘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길손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앞마당은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아름다운 고향의 초가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꿈꾸는 장백을 감상합시다.

0: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중학교 졸업 50주년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시에는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동창들이 필업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창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동성 이중을 졸업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이 순진하고 그 자태였습니다. 오늘 동창들에게 노래 한 곡 선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창들 10년, 20년 이런 모임을 자주 가지고 앞으로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
0: 네, 그럼 김진숙 씨가 모든 동창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보내드립니다.

0: 살아간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또다시 다른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사람에 따라 각자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풍경은 다르지만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연결씨의 최철씨는 항상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친구 김충권씨가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면서 친구가 즐겨보는 소풍 부조사계절을 요청해봤습니다. 김충권씨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로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거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상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2: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1: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한 통 변기 50조입니다. 이 군대를 치러보면

0: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1: 아이고 젊어.
2: 네.
1: 내 좀 보살.
2: 뽑소. 예. 아가. 아 어때래?
1: 이거 뭐 젊어해. 머리를 잘 썼다 해.
2: 에이,
1: 내 정말 탐보가. 앞으로 큰 사과를 할 사람이구만.
2: 뭐 차차 크게 되겠어.
1: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2: 오요요 손님 대단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1: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었다 해.
2: 축하한다, 축하요.
1: 야, 감사.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둬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준겨.
3: 알았습니다.
1: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
2: 아 그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해드리면 된다.
1: 야야야야야야
2: 멋있다. 이야 대박.
4: 어머니 사람들 그 사시고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은가 나 이거 빨리 빙기 해야 되겠는데 그건 썼구나.
2: 신쿠메유.
1: 어제 공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4: 말이부터 하는 거 아잖아. 老板, 我 한정화미술봐.
2: 미술.
1: 이거 봐봐. 그 한정말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4: 다 알아듣습니다. 老板, 我 한정화민발팅아마.
2: 아, 민발팅라. 따다디 민발팅라.
4: 그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끄덕끄덕 열뜨죠.
1: 아이 그 말은 마스고 가서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4: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그저 엄마면 이렇게 사나를 은혜 나면
1: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4: 예.
1: 내가 한 번도 요 오른쪽에 맹피 올 뻔했어.
4: 그만해 포기했어.
1: 어찌
2: 저, 저 부인 먼저.
1: 아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되구만.
4: 어째서?
1: 네?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4: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
1: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4: 우리 아도 학교에 붙었다 말이야.
1: 그 시간도 붙었어.
4: 예.
2: 그 시간도 붙었어. 예. 축하합니다. 축하.
4: 예.
2: 자 이렇게 합시다.
4: 예.
2: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얼굴을 붓기지 말고.
1: 예.
2: 아, 집에 하는 은혜 할 겸.
1: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그 중점 인경 게 아니라 중등 전문 할 겸 붙었어.
2: 아, 중도 안에.
4: 아, 그까지 중전에 붙은 것도 무슨 칭크라면서 이거는 완을 부재다 이렇게 딸랑 벌써.
1: 아, 아줌마 그게.
2: 예, 아줌마 말씀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전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1: 돕고. 아, 그래서 그렇죠.
2: 자꾸 저 집에 하는 은혜학교 붙었어.
4: 우리 아?
2: 예.
4: 우리 아는 리영근 사님 순나 이때 아재가 딱 붙었어.
1: 내 소리를 하고 있구나.
4: 어째?
1: 무슨 게라? 사립대학이라.
4: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2: 저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1: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2: 이거 저 손님이
1: 이렇게 많단 말이야.
4: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를 하면서리 침이 깎이겠어리. 여자 끝이지요.
2: 사람들이 옳습니까?
1: 이게 어째 영지 씨네 전화번호 책 뺏겨 왔잖아.
4: 그런 말이. 친구 조금은 적당하셔. 내 얘 요래 봐도 여직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지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1: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0: 저렇게 준비한 게 고마 예.
1: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빛이 없다.
2: 아이고 정말 허리 펴지 않겠구나. 아 그 돌잔치 생일 부서요. 무슨 결혼 부서요. 예 회가 부서요. 예 상사 부서요.
1: 아이고 결혼 부서서 응당하지 무슨 말하는 거 봐라.
0: 하긴 그렇었구나.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습관이다.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인간에 이제 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1: 무슨 바람?
3: 무슨 바람?
0: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네.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3: 예, 네, 그래.
0: 아, 이 인간은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4: 어, 이게 바로 예,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0: 네?
4: 네, 그런 게.
1: 아이고.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3: 네.
1: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0: 무슨 계란 돈?
4: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처중 아들이 생일 뚜르르하게 센다.
0: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이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1: 어구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에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것이 친구들이 시동 생일을 시지만 한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0: 여섯 번도?
1: 예.
0: 아이고 계란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슨.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10번 넘어갔다 왔어.
1: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0: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인에만 해. 내 5년 동안 내 야드번이나 갔다 왔어구만.
4: 미친내래,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야드번.
0: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되는다. 이거 봐봐.
3: 네.
0: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 예 4번 결혼했어.
4: 네?
0: 네. 결혼을 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가 또 다울 잔치를 또 4번 그래가 오늘 동안 야드뻔해
4: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모두 재간도 있다
1: 야. 아이고 난 어찌겠습니까. 여름 국률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국년 1년 막으시 동창만 해도 12번이나 다녔습니다.
0: 동창만 12번
1: 어찌
0: 아니 그게 거짓말이 그래. 한 번.
1: 다시 한 여름을 맞으면서.
0: 한 번.
1: 예, 지났어. 그리고 풍년 가을을 맞으면서 냈다.
3: 한 번.
0: 한 번.
1: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0: 모두 네 번이구나.
3: 네 번. 네 번.
1: 그래,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예?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 패지.
3: 예.
1: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3, 4, 12, 12번
4: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래가 12번 맞습니다. 그래 그 유치원 동창만은 아예 안 담도
1: 어찌 알 수 있겠소. 우리 조직연애도 싹 승리됐습니다. 미쳤어 우리 미쳤어.
4: 사람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0: 네. 노벨사 말인도.
4: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통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과자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1: 아이고, 뭐 잘한다. 정말, 야!
0: 그래. 야, 그날이 빨리 오라. 지셔. 번호 누를 줄 안가?
2: 안가.
1: 오, 똑똑하다.
0: 지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아이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2: 아빠 욕한다.
0: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우.
2: 연희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3: 조금 내 것만 좀.
1: 아, 내가 보자.
3: 야,
1: 하지
3: 마.
1: 어째?
2: 저

0: 차라 차라.
1: 손님이 성격을 쓴다.
2: 손님이 치신다.
0: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슬이가 하면 응? 야, 우리야 애기를 낳았다.
3: 애기로?
0: 10원짜리 샹탕 두 개면 된다. 나도 저번에 두 개 가져갔지 않니?
3: 너네 아라는 건 무슨 소리야?
0: 내 아, 너뿐이 내가 뭐지?
3: 아유, 놀랐다, 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4: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리에는 감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자라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탈을 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자 저기 아이보도 40달 아니고 30달 18달 아 이게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게

내 고향의 미식과 아름다운 풍경은 사면팔방으로부터 유람객들을 연변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연변에는 많은 유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우리 연변의 인기는 한여름날의 기온처럼 점점 뜨거워집니다. 광주에서 근무하는 오윤자 씨는 5년 만에 고향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맛있는 먹거리로 오윤자 씨는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훔치는 내 고향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이면 곡식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풀이 싱싱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곡식들이 무르익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나 때가 되야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연기시의 김성만 씨는 교원이란 사명감을 안고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이제는 정년 퇴직도 하고 벌써 인생의 가을까지 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노래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서 노래 날라리 타령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을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가을의 높고 맑은 하늘을 읽으며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가을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아픔도 사라지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채워집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께서 고향의 초가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네, 차은성 가수의 노래로 오늘 여성클럽 시작을 했는데요. 노래가 너무 듣기 좋아서 저는 금방 전까지만 해도 팽이처럼 돌아쳐서 오늘 방송 컨디션이 어떨까 그랬는데 노래 한 곡에 그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한 곡이 우리한테 주는 크나큰 힘이겠죠. 박정흠님, 향기님, 그리고 최소천님, 박소님, 최화자님, 그리고 김경희님께서는 오늘은 사회구역 수공하기 활동입니다. 참, 노년을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장식할 수 있을까 이런 감탄이 들면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저도 여러 선생님들처럼 멋진 노년을 만들어 가야겠다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저의 노년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충실하게 또 바쁜 일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류원정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꽃잎 딛고 오는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아닌 여름의 끝자락, 가을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봄에 관한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노래가 워낙 좋아서 듣는 내내 저는 힐링이 됐습니다.

한 권씩 발매되는 어느 영화 주간지의 편집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생각으로 잡지를 읽을지가 늘 궁금하다. 아마 잡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매주 같은 서점에서 구매해 읽는 사람부터 오랜만에 다시 잡지를 찾은 사람, 아주 우연히 처음 구매해 읽는 사람 등등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읽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편집장의 마음입니다. 아, 이 문장을 보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영화 주간지의 편집장도 아니지만 저는 여성 클럽 또 이런 생방송을 담당하고 또 이외에도 저는 다른 프로그램 녹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공감이 되던데요. 네, 아마 지금 우리 여성 클럽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함께하는 분들부터 오랜만에 다시 또 찾아주신 분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멈춰선 분들까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것도 늘 궁금해하는 편이어서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 참 많은데요. 생각을 하다가도 참 웃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닉네임 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언젠가 만나면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지 이런 상상도 해본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또 여러 가지 수다를 떨고 있네요. 박정흠님께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네, 기분 좋게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태평양 보험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전려화 작가님의 글 마음 놓고 쉬어보기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면 주부의 알뜰살뜰 살림법을 네,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도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룽광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상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 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도 즐겨 들으시고 저도 좋아하는 노래 노사연의 바램 준비됐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노사연 가수의 바램 듣고 왔는데요. 언제 들어도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명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향기님께서 금방 노사연의 노래 바램을 들으시고 아,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랑만 있다면. 맞아요. 아, 봐요. 이렇게 음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노래 가사가사에 귀 기울이고 또 그걸 음미하고 또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이런 마음이 또 우리 많은 분들한테 전파돼서 네, 또 좋은 에너지가 되겠죠.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런 멘트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네,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박정금님께서 애플릿을 공유해 주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기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시는 모습들이 전파가 돼서 사랑 나누기처럼 뭔가 전파가 돼서 그런 좋은 마음 좋은 행동들이 또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되는구나 싶었는데요. 아, 그러면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제가 바삐 돌아치는 와중에도 누군가가 우리 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 고마웠습니다. 박정금님께서 가사가 아주 좋아요. 맞아요. 가사가 너무 좋죠. 임영웅 가수도 이 노래를 사실 불렀죠. 네, 임영웅 가수의 노래도 좋아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노사연 가수가 부르면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만은. 네, 그래요. 또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눠보는데요. 오늘은 전대화 작가님의 글 마음 놓고 쉬어보기라는 이런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네, 전대화 작가님의 작품을 우리 여성클럽에서 꽤 많이 네, 접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 놓고 쉬어보면 불안한가요? 좋은가요? 작품의 앞부분에 보면 내 주변에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다 이랬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여성클럽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드라마도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참 적은데요. 빨리빨리 되감기 1.5배, 2배, 3배, 5배 속도로 네, 앞당겨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긴 내용은 답답해해서 빨리빨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시대가 빨리 발전하면서 이런 모습들도 생기지 않았나 싶지만 우리 여성 클럽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서 오늘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다. 친구는 아이가 학원 공부를 마치기를 기다리면서도 다른 집 엄마들처럼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지 않는다. 그렇다고 혼자서 핸드폰을 들여

내다보며 무료함을 달래는 것도 아니다. 잠을 이용해 노트북을 켜고 일에 몰두하고 있다. 나는 친구와 가까이에서 자주 보는 사이여서 자신 있게 그녀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데 확신하는 한 가지가 바로 그녀는 여가를 누리는 것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고 산다는 것이다. 일상에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살아오면서 만나기만 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아우성이다. 보다 못해 한 번은 내가 친구를 무작정 차에 싣고 요가 학원으로 갔다. 나는 새 요가복을 선물이라고 건네주며 앞으로 같이 다니자고 꼬드겼다. 그날 등 떠밀려 요가 수업을 받게 된 친구에게 수업이 끝난 뒤 슬쩍 옆구리를 찔러 감수를 물었다. 친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일에 몰두해봐. 이만한 땀은 쉽게 흘리게 돼 있어. 왜 선생님은 동작마다 꼼꼼히 체크한다니? 그리고 넌 왜 이 지루한 걸 좋아하니? 친구의 대답이 나의 예상을 빗나갔다. 내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니 그렇게 보지 마. 일개미라고 속으로 욕하는 게 다 들려. 라고 선수를 치면서 요가복을 넣은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가방끈을 꽉 움켜쥔 친구의 손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친구가 왜 자신한테 이토록 야박한지 알 것 같으면서도 통리해 되지 않았다. 그녀의 일상을 보면 남들보다 훨씬 충실하게 보내는 건 맞다. 형편상 혼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그녀를 보면 나도 따라서 숨이 찰 지경이다. 친구는 출근길에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사이 아침밥을 후딱 먹어 치우고 독서하는 시간이 아까워 설거지를 하면서 오디오 책을 들으며 아이의 하학 시간을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그 짬을 다 회사 일을 하고 친구들끼리 간만에 캠핑장에 놀러 가서도 할 일이 태산 같다며 수심에 차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면 나도 할 말이 없으나 날로 얼굴이 축가니 친구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친구는 치열하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가끔 템포를 늦춰 주위를 둘러보고 여가를 누리면서 머리를 쉬울만도 한데 친구는 오늘만 살고 내일을 안 살 것처럼 죽기 내기로 내달리기만 한다. 친구는 학창시절에는 이처럼 성미가 급한 나이가 아니었다. 아침 자습 시간에 다들 분주히 앞다투어 영어 단어를 암송낼 때도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가 싫다며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고 교실을 빠져나갔다. 휴식 시간에 배구공을 치다가 수업종이 울리면 다들 뿔뿔이 교실로 뛰어가는데 친구는 배구공을 안고 여유롭게 걸어 들어갔다. 급해 난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빨리 뛰어오라고 재촉하면 나더러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 그러던 아이가 오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며칠 전 친구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기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급성 맹장염이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며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평소 친구가 야근하던 날에도 자주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 보살펴줬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더 도와야 했다. 나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픈 엄마를 보고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병원 부근 죽집에 들려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하학 시간에 맞춰 대문 앞에 서 있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내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친구는 수술받으러 들어갔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아침을 차 안에서 급히 먹어서일까? 운동은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일까? 야근을 자주 해서일까? 기왕에 맹장 수술이길 다행이네. 아니야, 이건 머피 법칙일지도 몰라. 쟤는 쉬는 법을 배워야 해. 친구는 열이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도 대낮에 병원에 가면 줄을 기다랗게 서서 기다리는 게 답답하다고 하룻밤을 지새워 다음날 새벽에 응급실에 가 링겔 주사를 맞는다. 시간 앞에서 달린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시간에 매어서 산다고 말해야 할지 친구는 내 머리로는 통 뒤에 할 수 없는 행동을 자주 했다. 그녀의 일상을 되짚어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다. 착잡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났다. 다음 순번으로 수술을 받을 환자가 실려오더니 이윽고 친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입원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후의 주의사항을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그리고 휴식을 잘 취해야 회복이 빠르다는 의례적인 말을 하고 나갔다. 평소 같으면 휴식을 잘 취하라는 말을 듣고 그저 지나쳤겠는데 그날에는 수술 후의 주의사항보다 그 말이 더 귀에 들어왔다. 이참에 푹 쉬어. 애는 내가 잘 데리고 있을게. 회사가 누구 하나 없다고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아무리 친구여도 금방 수술을 받은 아이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도로 삼켰다. 눈을 지그시 감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이가 많이 놀라던가고 물어왔다. 걔가 널 닮아서 좀 야무지니? 엄마가 아주 작은 수술을 받을 거고 이번 주 안으로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울음을 뚝 그치더라. 친구는 안심이 되는 듯 곧 잠이 들었다. 나는 그 한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친구네를 보살피느라 호수처럼 고요하던 내 일상에 작은 파도가 일동이긴 했다. 친구는 퇴원하고 휴가를 냈다. 산후휴가를 쓴 후로 10년 만에 처음 쓰는 휴가라고 했다. 첫 며칠은 밀린 드라마를 보면서 여유롭게 보내는 것 같았다. 하루는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갓 지어낸 시루떡을 파는 걸 보고 친구가 생각나 한 덩이 집어들고 전화도 없이 친구네 집에 쳐들어갔다. 그런데 친구가 글쎄 컴퓨터를 켜놓고 일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다짜고짜 멍청이라고 욕을 했다. 다시 쌩쌩해지니 예전의 버릇이 슬슬 나오나 보다. 엄마가 돼갖고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는 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친구는 노트북을 덮으며 도표로 된 자료들을 주섬주섬 정리해서 봉투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휴식을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몇 번을 말할 것만 친구는 아직도 쉬는 데 익숙하지 못한 일개미였다. 이참에 푹 쉬며 몸도 보양하고 여가를 즐기는 법도 익혔으면 참 좋겠는데 친구는 여전히 여가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랬다. 여가는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태도라고. 커피 한 잔을 유유히 마시며 창밖의 풍경에 눈길을 돌리는 시간.
무작정 공공버스를 타고 한 끝에서

종점까지 아무 생각 없이 가보는 시간. 점심시간의 달콤한 쪽잠. 오후 2시 햇빛에 온몸을 나른하게 쬐어주는 겨를. 이렇듯 사소한 것들에 눈길을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음미할 줄 알고 편안하게 쉴 줄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다. 조카에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고속열차로 2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 거리를 1시간 남짓 장거리 버스를 타고 다녔다. 내가 힘들게 뭐하러 버스를 타느냐고 물었더니 조카에는 장거리 버스를 타는 시간이 자기한테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다. 차창 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가는 나무들이며 송이송이 떠있는 구름송이들이 두둥실 흘러가는 걸 무심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다고 했다. 그러니 자기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조카의 위챗 모멘트를 보면 온통 아기자기한 사진과 숙녀의 감수성이 물씬 풍기는 감성 글귀들이다. 친구도 바쁜 열상 속에서 단 10분만이라도 진정한 휴식을 취해 공허한 마음을 채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상은 전례화 작가님의 마음 놓고 쉬어보기. 네, 마음 놓고 쉬어보기 이 작품이 네, 우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마음 놓고 쉬어보기 말처럼 쉬운가요?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차창밖을 한번 올려다볼까요? 저와 함께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차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하늘이 저를 맞이해주네요. 이렇게 바삐바삐 살다 보면 사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기회도 시간도 적은데 말이죠. 이런 작품을 통해서 또 잠시나마 하늘을 올려다보고 우리의 바쁜 일상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요. 열심히, 충실히, 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가끔씩 쉬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이 이 글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네요. 아이한테 항상 빨리빨리 해라 했던 그런 말도 반성이 되고 그렇네요. 이렇게 작품 하나를 통해서 또 저의 행위를 돌아보고 저도 조금 더 쉬어가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가족분들도 좀 더 심신을 챙기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 반복이 되는 이런 지루한 일상일 때도 있지만 또 마음과 생각이 통해서 작은 것에도 공감을 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여성 클럽에서 만날 수 있어서 오늘 하루도 선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노래 한곡 보내드립니다.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공.

네, 나훈아의 노래 공 보내드렸는데요. 최화자님께서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고 네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적어보내셨는지 궁금하시죠? 읽는 제가 마음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네, 최화자님께서 현대인들의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 생활이 보여오면서 내가 늘 하는 말, 지금 젊은이들의 삶이 가슴 아플 때가 많다. 나는 젊었을 때 얼마나 편히 살아왔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어떠세요? 이 메시지를 보면 물론 본인도 힘들게 어렵게 바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인생 선배로서의 그런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이 메시지를 보는데 제가 욱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동료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아이 마중 가는 건 회사에서 쉽게 허락을 해서 아이 마중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 너는 참 어려울 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나면 또 보람찬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해주시던 그런 동료분의 얘기가 떠오르면서 욱해놨는데요.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그 마음에 또 우리 젊은이들도 더 으쌰으쌰. 사실 우리는 좀 더 좋은 그런 세대, 좀 더 좋은 그런 조건 속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에 제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 나네요. 그러면서 많이 공감되는 글입니다. 친구에 대한 필자는 혈육 못지않은 친구네요. 맞아요. 저는 이 글을 읽는 내내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복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대목에서 마음이 뭉클해 납니다. 그렇죠. 가족을 넘어선 그런 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따뜻한 메시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서천님께서 오늘은 부엌일을 하면서 생방송을 들어 그런지 어느 날보다 노래가 특별히 귀에 감겨드네요. 지친 줄도 모르고 이랬네요. 크크. 일 다 하셨나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기분 좋은 노래와 함께 오늘의 행복한 문학 문을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씩씩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성장을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주 오래된 노래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인생은 7, 80년, 길어야 100년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 잘못된 정보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이며 인류 역사는 곧 나의 역사다. 어떤 경우든 큰 순환 안에서 작은 순환은 계속 반복되며 성장을 지속하는 사람은 점차 좋은 것과 나쁜 것, 단 것과 쓴 것을 초월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간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자란다고 해서 정신이 함께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의 순환과 반복 속에 조금씩 해탈의 경지에 이르며 비로소 좋은 것, 나쁜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성장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성장을 지속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김정순님의 수기, 아픔에 대한 단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에 대한 단상. 김정순. 몸이 아파서 줄곧 정사해오던 교원직을 한 달 사이에 접었다. 매일 집에 눌러앉아서 하는 일이 밥을 해먹고 집안을 거두고 빨래를 하고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게 전부다. 날마다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정서가 절약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내 삶의 패턴이 바뀐 근원은 몸이 아픈 데서 비롯됐고 아픔에 대해 뭔가를 적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을 겪게 되고 평생 아픔 없이 사는 이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아픔을 두 가지 측면으로 리해한다. 한 가지는 생리상의 아픔, 즉 흔히 말하는 육체상의 고통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심리상의 아픔, 즉 욕망과 정서에서 기인되는 바라는 걸 얻을 수 없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고 본다. 내 나이 50을 넘어서면서부터 특히 건강에 이상신호가 생기기 시작해서부터 아픔과 고통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됐다. 먼저 육체적인 아픔에 대해 말해보겠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자주 병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됐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더욱 잦아진다. 어려서부터 신체 소질이 찬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육체적인 아픔은 약물 치료, 운동, 식이요법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나는 몇 달 전에 류행성 독감에 걸려 근 22여일을 꼼짝 못하고 누워서 알았다. 고열로 몸은 불덩이가 됐고 환각도 생기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그저 집에 있는 약을 먹고 버텼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지푸둥하고 머릿속에는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들었다. 약을 먹고 육체적 고통은 물리쳤지만 정신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울적한 기분으로 따분하게 시간을 보냈다. 눈앞에는 가르쳤던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괴로웠다.

금년 초에 2년 반 동안 함께해온 학생들을 대학 입시장에 들여보내지도 못한 채 학교를 떠나게 된 게 나에겐 크나큰 유감이다. 반년만 있으면 원만하게 아이들을 졸업시킬 수 있었는데 뜻밖의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부득불 아쉬운 대로 정든 교단을 영영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 남들은 30여 년이나 교직 생활을 했는데 질리지도 않느냐고 하지만 교단에 대한 애착은 쉽게 가셔지지 않는다. 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수십 년간 사업에 몸을 바쳐왔다. 항상 첫사람으로 등교해 총 만든 사업 열정으로 학생들과 정열 어울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변곡이 생겨 이렇게 정든 학교와 사랑하는 학생들을 떠나게 될 줄이야. 비록 수술이 잘 돼 몸은 멀쩡하게 회복됐건만 내가 다시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이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왔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현실에 눈물이 나고 나이기 소침해지고 누구도 만나기 싫어졌다. 지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서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별로 먹지도 않고 거의 밤마다 실면했다. 잠을 자더라도 선잠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하는 꿈을 꾸면서 매일 우울하게 보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막연하고 숨이 막히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너무 가소롭고 처량하게 여겨졌다.

요즘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적인 고통에는 알맞는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저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고 인내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쾌락은 고통과 함께 존재하는 것 같다. 쾌락의 본질은 고통의 완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그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 아팠던 내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전에 없는 희열을 느꼈는데 바로 고통을 이겨냈다는 그 성취감이 쾌락을 불러왔던 것이다. 또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을 향수하는 사람만이 더욱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만의 생각을 가져본다.

하고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고 용감하게 현실을 정시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쾌락을 찾는다면 더 보람찬 여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약 아픔을 동력으로 만든다면 더는 울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열심히 신체 단련하고 새로운 취미와 애호를 찾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리라 다짐했다.

아픔이여 고통이여 쏙 물러가라. 현실을 정지하고 내 육체와 정신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들을 긍정적인 사고와 포만된 열정으로 이겨내리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유한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순님의 수기 아픔에 대한 단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소라님의 방송으로 움직이면 보이는 것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의 원명호는 생각보다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 공원에서는 모란꽃이 한창이다. 모란꽃은 보기에 탐스럽고 크게 피지만 사진으로 담으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에 절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작은 송이로 가지를 가득 메우는 꽃이 사진을 더 잘 받는다. 모란은 여러 가지 색으로 피는데 개인적으로 진한 적색을 선호한다. 흰색은 찍어 놓으면 어쩐지 고인을 기리는 장소에 적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모멘트에 올리기도 망설여진다. 저쪽은 사람들이 붐비니 우리는 조용한 길로 갑시다.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언덕을 화려하게 장식한 이월남이란 꽃을 소개한다. 일명 제갈채라고도 하는 이 꽃은 땅과 가깝게 무더기로 피어서 먼 곳에서 보면 더 아름답다. 대신 목란과 마찬가지로 사진으로는 그 풍경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이월남이 요란히 집중돼 핀 언덕을 배경으로 어떤 남자가 고전복장 차림의 여성을 찍어주고 있다. 휴대폰이 아니라 묵직하고 길쭉한 사진기로 요리조리 각도를 잡으며 작품 작업에 몰두한다. 그런 와중에 여성은 입도 막지 않은 채 하품을 크게 하고 있다.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시간씩 웨딩 사진을 찍으려면 저 정도는 견뎌줘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며 별신곤 걱정을 다하게 된다. 원명원이 다른 공원과 구별되는 점은 흙이 드러난 온도가 많다. 그래서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달래를 캐러 간 적도 있었다. 요적지의 역사 탐방이나 전통 교육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오로지 장에다 찍어 먹을 달래가 목표였다. 물론 나중에 집에 들고 오니 엄마가 달래같이 생겼지만 달래가 아니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결과로 마무리했지만 말이다. 이날도 혹시 달래가 없나 두리번 거렸지만 비슷한 풀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듬성듬성 민들레는 보인다. 산에 가나 들에 가나 언제 봐도 허물없이 무난하게 잘 자라나는 게 민들레다. 자칫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흔하게 자란 생이 고달파서 그런지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도 약간 쓴맛을 풍긴다. 사람들은 또 그 쓴맛이 약효라면서 또 눈을 밝혀가며 캐다 먹는다. 이곳 호수에는 물고기가 요란히 많다. 깊지도 않아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물에서 금붕어는 물론 이런 모를 까만 등의 고기들이 여유롭게 노린다. 사람들이 빵조각 같은 걸 던져주면 그걸 먹느라고 한 곳에 집결해서는 바글바글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표현해준다. 그런 복세판에 끼어있는 모로리는 간혹 차려지는 빵조각을 얻어먹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연연하지 않고 금방 자리를 뜨면서 더 넓은 호수를 찾아간다. 사람들이 요란히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 곳에 가보면 커다란 흙고니가 물에 떠 있다. 이제 사람들의 촬영에 습관이 됐는지 무덤도만 반응으로 제갈 길만 간다. 안쓰러워서 어떡해. 다리를 상했나 봐. 예, 너는 보지 말고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냥 흙고니거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는데 애 손을 잡은 젊은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한쪽 다리가 날개 사이로 삐져나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요즘 세월에 사람이 일부러 해쳤을 리는 없고 어쩌다가 저런 봉변을 당했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다행히도 고통스러운 모습은 아니고 한쪽 다리로도 충분히 모루에서 헤어다니고 있다. 동물병원에라도 한번 다녀오면 좋으련만 그건 공원 측의 소관이지 관광객들이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니다. 오미지를 졸졸 묻어다니는 새끼 오리들이 카메라에 포위되어 있다. 오리 무리가 카메라 범위에서 벗어날까 봐 어떤 이들은 모기까지 던져주며 한 것이라도 더 남기려 애쓴다. 조망만큼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새끼 오리는 잠수가 특기다.
그 놀이들은 그냥 부리만 가볍게 물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모기 활동을 하는데 새끼오리는 그게 아직 잘 되지 않는지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는 한참을 있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두 오린 것들이 언제 다 클까 싶지만 엄마의 뒤만 바싹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독립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제가 끼뿔뿔이 흩어질 텐데 로호 대비나 효를 바라지 않는 오미오리의 위대한 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온도에 올라 작은 장난감 삽으로 흙을 퍼담는 놀이를 하고 있다. 흙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곳까지 들어와서 애와 놀고 있을까. 시골 같았으면 지지라며 더럽다고 흙장난을 하지 못하게 말렸을 텐데 여기서는 오렵살이 찾아서 놀게 한다. 물오리던 사람이던 요가는 다 신성하면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리저리 돌다 보다 보니 어느새 출구에 와 있다. 모든 공원은 나올 때가 되면 뭘 더 보지 못한 게 없을까 막연한 망설임을 하게 된다. 표값이 비싸고 싸구를 떠나서 이 문을 넘어서면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자문식이 작용한다. 정기권이 있으면 그런 고민이 없다. 오히려 두 번 들어오면 한 번은 본셈으로 생각된다. 어떤 일은 작은 돈에서 큰 계산을 한다.

강소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움직이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을 할 수 없어도 그 길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을 리해하는 것이다. 배우가 되지 못하더라도 연출가가 되어 무대를 만들 수 있다. 훌륭한 화가가 아니더라도 허름하고 루추한 방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는 것에 의해서도 성장한다.

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할 수 없는 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불만 불평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기묘해서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거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길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열 개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실패나 패배로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네,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나야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0: 就这样陪三公子，一声令下，把单雄信、齐国元等人押奔先锋营。可张德斌一看裴元庆打了胜仗了，把他爹把他哥哥也就放了。就在掌灯之后，裴元庆里里外外亲自巡逻，发现没有张德斌的耳目，又派下自己的亲兵严加防守，把他爹哥哥叫到屋里说了实话呀。是怎么回事？裴元龙、裴元虎一听，乐得手舞足蹈。老三做得对，我们早就想这么办，太对了。唯独老将军裴仁基低头不语呀。哎，完了，完了！爹，您说什么完了？咱们乃是朝廷的命官呢，世代清白，一旦保了贼，这爹您说错了，瓦岗山上不是贼，是义军呐。那帮人全都是光明磊落的英雄好汉呐，比朝廷这些贪官污吏要胜强万倍，您就别后悔了，我娘我姐姐大家都乐意了。哎，当然了，我不乐意也不行了。孩子，那么你打算怎么办？今夜三更天里应外合，倒反孙营。我抓的那几名俘虏那都是假的，可以帮着咱们爷们儿。好吧，元庆啊，如今我方寸已乱，年事已高，一切的事情就由你们弟兄三人看着处理吧。哎，来，把那几位英雄请进来，把齐国远、单雄信、黄天虎、李成龙等人全请进来了。大家彼此见过，然后分派了任务，谁打哪谁打哪交代得清清楚楚，就等着三更天杀张德斌倒反隋营。
1: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가는
1: 베이징 시간 12: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안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 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 도시 문화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 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앙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 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표

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앙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 대세계 단진의 맥주 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 관광 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흑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 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아시아스키등산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악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 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론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됐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 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1937년 이른봄 쌀쌀한 봄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날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고 앙상하게 여인 깨보는 키높은 느릅나무에 올라가 느릅나뭇잎을 따고 있었다. 저쪽 나무 위에는 깨보의 친구 쇼두가 올라가 있었다.
1: 예, 쇼두! 나뭇잎 많이 땄어? 하지, 좀 일찍 해서 그런지 나뭇잎이 작고 얼마 안 돼.
2: 그러게 말이야.
1: 하지만 가지가 무성한 쪽에는 그래도 많아. 아, 그쪽은 가지가 약해서 위험해.
2: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따르면 그쪽의 것을 고르는 게 빠르지.
1: 너 그러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쩌려고.
2: 난 나무를 잘 타니까 괜찮아. 너도 좀씩 앞으로 다가 앉으면 돼.
3: 아.
0: 그들이 나무에 올라가 잎을 따고 있을 때 나무 밑에서는 흔 솜저고리를 입은 18살 난 계집애가 나무를 캐고 있었다. 그 애는 이 마을에서 큰 어머니라고 존경스럽게 부르는 아주머니의 딸 양설이었는데 집에서와 마을에서는 모두 서설이라고 불렀다. 서설은 나무를 쳐다보더니 목청을 돋구어 소리쳤다.
4: 꾀보 오빠, 나뭇가지를 몇 대 꺾어서 내려보내줘.
2: 그래, 그럴게. 그럼 넌 나무 밑에서 모두 받아줘야 한다.
4: 알았어.
0: 계보가 나뭇가지를 꺾어 내려보내는 족족 서설은 다 받아주었다.
1: 서설아, 나도 몇 대 꺾어주마.
4: 고마워.
0: 그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보던 효도도 소리쳤다.
1: 자, 받아. 자,
0: 계집애는 깔깔거리며 두 나무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1: 서설아, 받아.
0: 한참 재밌게 나뭇가지를 꺾어 내려보내던 깨보가 조심하지 않아 낯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서설은 어디를 다쳤는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1: 많이 다쳤어?

0: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장단지가 조금 긁혔어. 괜찮아, 소설아.
1: 기보는 보드란 모래를 쥐어 소설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0: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울지 마. 어? 소설아, 내가 보들필 만들어줄게.
2: 정말? 오,
0: 잠깐만 기다려.
1: 기보는 허리에 낫을 차고 날래게 보드나무에 올라가 보들가지를 몇 대 베왔다. 그리고는 잠깐 새에 보들피리를 만들어냈다.
0: 뭐, 소설아, 자, 어디 한번 물어봐.
2: 난 이걸 마을 애들한테 자랑할 거야.
0: 그래, 이제 마을에 가서 재밌게 놀아.
2: 응, 그럴게.
1: 소설은 방실 웃고는 보들피리를 불면서 마을로 깡충깡충 뛰어갔다. 기보는 다시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잎을 따기 시작했다. 기보가 나무 위에 다시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소설이 마을 쪽에서 달려왔다.
0: 어? 소설아! 왜 또 울어?
2: 기보 오빠! 내 보들피리를 빼앗겼어!
0: 뭐? 보들피리를? 누가 빼앗았어?
2: 사간 놈네 아들이 빼앗아갔어.
0: 뭐? 지주놈의 아들 사가영이 빼앗았다고?
2: 응, 바로 그 놈이야.
1: 기보는 단숨에 나무에서 내려왔다. 셔드도 어느새 나무에서 내려왔다.
0: 개자식, 평소에도 몹쓸 짓을 골라하더니 여자의 보들피리까지도 빼앗아?
2: 보들피리만 빼앗은 게 아니고 그 놈은 또 나보고 우리 엄마가 아직도 자기네 집에서 부엌대기로 일한다고 놀려줬어.
0: 뭐? 개 같은 놈. 오늘 그 자식을 단단히 혼내줘야겠어.
3: 야, 괴보, 우리 같이 가서 그 지수놈 새끼 깜찍해주자.
0: 가자,
3: 가자.
1: 괴보네는 마을 입구에 있는 대추나무 밭에서 사간의 아들 사가양을 찾아냈다. 남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구슬이 박힌 벗개모자를 쓴 사가양이 무리를 회회 내저으며 한창 보들피리를 불고 있었다.
0: 이 지수놈 새끼야!
3: 야!
0: 왜 저의 보들피리 빼앗았어?
3: 그래! 그런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0: 그 보들피리는 내가 소설이에게 만들어준 건데 왜 나하고 상관이 없어?
3: 그건 우리 집 버드나무란 말이야.
0: 뭐?
3: 그러게 네 손으로 보들피리를 만들지 못해.
0: 뭐?
3: 이 거지 같은 놈들?
0: 뭐? 뭐야? 이 새끼, 너를 죽어버려!
1: 괴보와 쇼두가 함께 달려들자 사지준의 아들놈은 뺑소니를 치료했다.
0: 이, 너희 놈 뛰기 어디 뛰라고! 혼나봐라!
3: 가져와.
1: 기보가 그 녀석을 덥석 고무지고 땅에 팽기쳤다. 효두도 달려들어 그놈에게서 보들피리를 빼서냈다.
4: 아유, 기보가 사라진다. 기보가 사라진다.
0: 뭐? 또 저게 매를 든다고 이 자식이 소리까지 질러대네. 너 어디 한번 계속 소리 쳐.
4: 아유, 사람 살려.
1: 성난 깨보는 그자에게 연신 주먹을 안겼다.
4: 아이고 사람 죽는다. 아이고 사람 죽는다.
3: 깨보, 잘한다 잘해. 이 새끼를 아예 때려 죽이자.
0: 너는 죽어.
4: 아이고 나 죽는다.
1: 사지주의 아들 놈은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울고 불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지주놈의 아들을 실컷 두들겨 패고 난 꾀보와 셔드는 다시 느릅나무 밑에 와서 한참 나뭇잎을 따고는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허물어져가는 토피집으로 들어가려던 꾀보는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와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5: 그 울긴 왜 울어? 임자가 난 저놈의 망나니 새끼가 아니면 이렇게 그 화단에 쟁일 수 있어?
6: 아니, 그 애가 아무리 망나니라고 해도 애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왜 터무니없이 나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5: 이게 어디 애를 싸운 뿐이야. 임자는 거지 마나님이 땅을 떼겠다고 얼름에들 소리를 못 들었어? 땅을 떼우면 임자와 그 망나니 새끼는 입이 불출도 못해.
1: 아버지의 말을 들은 꾀보는 흠칫 놀랐다.
4: 끝내 일이 커졌구나. 그놈을 때린 일로 땅까지 떼우다니.
1: 꾀보가 집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아버지가 문을 차고 나왔다. 그는 도망치려다가 아버지에게 붙잡혔다.
5: 이 뒤질놈! 끝내 제발로 찾아왔구나!
1: 화가 치밀어 오른 아버지는 꾀보를 땅바닥에 엎어뜨리고 신짝으로 패기 시작했다.
0: 아파요, 아버지!
5: 아픈 걸 아는 놈이 그런 짓을 저질러!
0: 아버지, 그거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5: 네 손으로 일을 쳐놓고도 내 잘못이 아니라니!
0: 그건 그 놈이 먼저 버들피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요!
5: 저놈이 다쳐! 이놈 때문에 난 시세를 망쳤어!
1: 아버지는 한쪽으로 욕하면서도 매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달려나와서 겨우 아버지를 떼놓았다.
6: 그만하시오! 그만 때려요! 이러다 애를 죽이겠소다!
5: 죽으면 뭐래! 죽을 짓을 했으면 죽도록 맞아도 싸지!
1: 그날 저녁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저녁도 먹지 않았다. 땅이 적어서 사지순의 땅을 겨우 소작짓고 살고 있는데 이번 일로 그 얼마 안 되는 땅까지 떼우게 됐으니 아버지는 화가 날 대로 났다.
5: 어서 옷을 입고 날 따라와.
0: 어디 가려고요?
5: 어디긴? 나으리니 집에 가서 사죄해야지.
0: 아, 제가 왜 거기 가야 돼요?
5: 이놈아, 집을 망쳐볼 게 건의를 쳐놓고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해.
6: 아휴, 꾀보야, 어서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0: 나
5: 어서 성 나서지 못해.
6: 꾀보야.
1: 꾀보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그들 부자는 사지준의 집 대문 안에 들어섰다. 사지주의 마누라와 아들 녀석이 배를 쓱 내밀고 섬떠루에 버티고 서 있었고 아버지와 꾀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섬돌 아래에 섰다.
5: 마나님, 도련님, 저의 아들놈이 불미나여 도련님을 괴롭히고 나리님 내 호의를 범했으니 참만번 주고 마땅합니다.
7: 내가 지은 죄를 알겠는가?
5: 알죠. 알고 말고요.
7: 그런데 꾀보 저놈은 입이 붙었어?
5: 이놈아, 어서 도련님과 마나님에게 잘못했다고 빌어. 웃어!
0: 제가 버들피리 많이 만들어줄게요.
7: 이놈아, 그게 어디 사과냐? 어? 다신 도련님에게 손찌검을 하겠어? 안 하겠어?
0: 안 그럴게요.
1: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꾀보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황황 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꾀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지수놈의 아들은 꾀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는 줄 알고 시물시물 웃어댔다.
8: 가난뱅이 주제에 내게 주먹질을 하더니 시집 빌빌 우는구나.
7: 어때 아들? 이제 저기 좀 풀리니?
8: 저놈이 지금 빌빌 울고 있잖아요. 괴버 이놈, 이제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거리지 마라. 알겠어?
7: 알겠어?
5: 네네. 그러고 말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1: 괴보가 사지주의 아들을 때리고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사과까지 했지만 괴보네와 사지주의 원한은 이번에 애들 싸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0: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 사지존의 집에서는 사냥을 떠났다. 기주 사양제는 의리의리하게 백마를 탔고, 그의 동생 사청제는 가마에 앉았으며, 사양제의 아들 사가양과 사청제의 아들 사가기까지 가마를 탔다. 그 뒤로 모슴들이 세 마리의 매와 세 마리의 독수리를 팔뚝에 앉혀가지고 따라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길 옆에 서서 그 굉장한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꽤보도 사람들 속에 기어 있었다. 사냥개들은 하늘 높이 솟아 올랐다가 갑자기 내리꽂는가 하면 반공 중에서 원을 그리기도 했고 다시 빙빙 날아야기도 하는데 목을 빼들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깨보가 한창 매의 멋진 동작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그중 제일 큰 놈이 깨보네 집 쪽으로 화살처럼 꽂혀 내렸다.
1: 아니, 아, 저 놈이 우리 식당 문에 덮쳐두는구나.
0: 깨보는 자기 집 닭들을 구하려고 쏜살같이 뛰어갔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얼룩수탉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마당에 뽀드러져 있었다.
1: 괘씸한 놈, 저놈을 꼭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
0: 그날부터 깨보는 사지준의 매를 기어이 죽여버리려고 웃별렸다. 며칠 동안 무리를 굴리던 끝에 그는 마침내 뾰족한 수를 생각해냈다. 나흘째 되는 날, 깨보는 저녁을 든든히 먹고는 셔돈이 집에 가서 잔다고 어머니에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 목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밤, 깨보는 사지준의 뒤뜰락으로 살며시 숨어 들어갔다. 매를 가둬놓은 방으로 가보니 희미한 등불빛에 매와 독수리가 보였다.
1: 저 제일 큰 놈이 그날 우리 집 수탉을 물어 죽였구나. 이놈, 오늘 어디 죽어봐라.
0: 깨보가 손을 내밀어 매를 거머쥐려 하였다. 그런데 매가 목을 빼들고 발톱을 고추 세우는 바람에 깨보의 손이 매 발톱에 긁혀 피가 났다. 분이 치밀어 오른 깨보는 낫을 꺼내 매 발을 타라맨 비단 오리를 끊어버리고 낫을 허리에 꽂은 후 두 손으로 매를 꽉 틀어잡았다. 깨보가 제일 큰 매를 붙잡는 사이에 다른 매들이 놀라서 날개를 후두둑거렸다. 조급해난 깨보는 매를 안고 마당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냈다 뛰었다. 헐렁해진 한쪽 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앞으로 뛰었다. 깨보는 뛰어가면서 허리춤에서 낫을 빼들고 매의 목을 푹푹 내리찍었다. 낫이 찍힌 매가 펄떡거렸다. 그제야 직성이 풀린 깨보는 매를 땅에다 휙 던져버렸다. 매는 어둠 속에서 몇 번 솟구쳐 올랐다가 땅에 풀썩 꼬꾸라졌다.
1: 깨, 네 놈이 끝내 내 손에서 뒤지고야 말았구나.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미들의 합창이 열을 올리던 여름의 불고개를 넘어 여기저기서 약속이나 한 듯이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향길 양편에 가늘고 긴 허리를 펴고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는 푸르청청한 가을 하늘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길손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앞마당은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아름다운 고향의 초가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꿈꾸는 장백을 감상하겠습니다.

0: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중학교 졸업 50주년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시에는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동창들이 필업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창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동성 이중을 졸업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이 순진하고 그 자태였습니다. 오늘 동창들에게 노래 한 곡 선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창들 10년, 20년 이런 모임을 자주 가지고 앞으로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
0: 네, 그럼 김진숙 씨가 모든 동창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보내드립니다.

0: 살아간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또다시 다른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사람에 따라 각자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풍경은 다르지만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연기시의 최철 씨는 항상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친구 김충곤 씨가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면서 친구가 즐겨보는 소품 부조사계절을 요청해봤습니다. 김충곤 씨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카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삼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아, 한 통 병기 50제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모가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을 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으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2: 아, 이거 봐, 젊어.
1: 네.
2: 내 좀 보사.
1: 뽑소. 네. 아가? 아, 어때래?
2: 이거 봐, 젊어. 머리를 잘 썼다.
1: 에이,
2: 내 정말 담보가. 앞으로 큰 사과를 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되겠어.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1: 어여여,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 해.
1: 축하한다, 축하. 오,
2: 야, 감사. 네. 그 내야, 주위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돼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
1: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릴 텐데.
2: 야.
1: 자, 갑시다. 이야, 대박.
3: 할머니, 사람들도 사시고 빠르기도 빠르다. 어찌나 나 이거 빨리 링기 해야 되겠는데 그건 썼구나.
1: 세세메요.
2: 어제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다 하는 거 아잖아. 라바이, 와, 한쪽 한 미술 봐.
1: 미술, 미술.
2: 이거 봐서,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라바이, 와, 한쪽 한 민발킹아 봐.
1: 아, 민발킹아, 따다디 민발킹아.
3: 그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그저 무지를 뜯어.
2: 아이, 그 말은 마스고. 그저 머리 뻥뻥 해주고, 예.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그저 엄마 이렇게 사나를 은혜 나면.
2: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2: 내가 한 번도 요.

0: 지배하는 은행급.
1: 예, 그 우리 안에 공모 중점, 그 중점 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학교 붙었습니다.
0: 이거 안에.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로 돌아야
1: 돼. 아, 그래서 그렇자고.
0: 그렇자고. 저 지배하는 은행학교부터서.
2: 우리 안? 예. 우리 안을 리영 그 살인 순나 이 대학에가 딱 붙었어.
1: 네, 소리를 하고 있구나.
2: 어째?
1: 무슨 게라? 살인 대학이라.
2: 야, 살인 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0: 저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하면.
1: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0: 이거 저 손님이
1: 변경 해야 된다.
2: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하면서리 침에 깎이게서리. 여자 끝이지요.
0: 사람들이 옳습니까?
1: 이게 어째 영지신의 전화번호 책 뺏겨 왔잰가?
2: 지금 조금은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봐도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지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1: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 없구만. 예.
2: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
1: 아이고. 하긴 그렇었구나.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쓸까니까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2: 무슨 바람?
0: 무슨 바람?
1: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네.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0: 예. 네,
1: 그래.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0: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1: 네?
0: 네, 그런 게.
2: 아이고, 이거 보셔, 이거 보셔.
0: 네.
2: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1: 무슨 게란두?
0: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초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센다.
1: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이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여섯 번도?
2: 예.
1: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자했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10번 넘어갔다 왔어.
2: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1: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마에 내 5년 동안 내 8번이나 갔다 왔구만.
0: 미친년에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1: 8번.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되는다. 이거 봐봐.
0: 네.
1: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 예? 네 번 결혼했어.
0: 네? 네.
1: 그 결혼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니까 또 타올 잔치를 또 네 번. 그래서 5년 동안 8번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모두 재간도 있다.
2: 아이고,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9년 1년 막으시 동창만 해도 이 12번이나 다녔습니다.
1: 네. 한 번
2: 예, 지났어. 그리고 풍년 가을 맞으면서 냈던
0: 한 번
2: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1: 모두 네 번이구만.
0: 네 번
2: 그래,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초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 페이지.
0: 예.
2: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추나 추동 그러니까 네 번, 3, 4, 12, 12

0: 하여간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1: 네. 노벨사 말입니다.
0: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통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초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학교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1: 아이고,
2: 빨리 안 할까?
1: 정말, 아, 그래. 야!
0: 야, 그날이 빨리 오라, 이! 치셔. 번호 누를 줄 안가?
3: 안가.
1: 오, 똑똑하다.
0: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3: 아빠 욕합니다.
0: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워.
3: 연희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좀 조용하면 안 된가?
2: 차라 차라.
4: 손님이 성격을 쓴다.
0: 손님이 치셔.
3: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야, 우리야.
0: 너네 아랑 그 무슨 소리야?
3: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0: 아유, 놀랐다, 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1: 아니, 내가 먼저 해야
2: 돼.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아니, 내가 먼저 해야
1: 돼. 이 아줌마, 이게 정말 답답하다, 이거.
5: 선생님, 아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자라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0: 어깨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대체 아줌마는 어디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탈을 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자 저기 아이보도 40달 아니고 30달 18달. 아이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게 해서.

내 고향의 미식과 아름다운 풍경은 사면팔방으로부터 유람객들을 연변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연변에는 많은 유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우리 연변의 인기는 한여름날의 기온처럼 점점 뜨거워집니다. 광주에서 근무하는 오연자 씨는 5년 만에 고향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맛있는 먹거리로 오연자 씨는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훔치는 내 고향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이면 곡식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풀이 싱싱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곡식들이 무르익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나 때가 되야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연기시의 김성만 씨는 교원이란 사명감을 안고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이제는 정년퇴직도 하고 벌써 인생의 가을까지 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노래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서 노래 날라리 타령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을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가을의 높고 맑은 하늘을 읽으며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가을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아픔도 사라지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채워집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께서 고향의 초가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일의 크기나 중요성에 관계없이 어떤 일이든 정성스럽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작은 일은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맡은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결국 큰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환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환은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농사뿐만 아니라 마을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고르고 밭을 갈고 물을 주는 일까지 모든 과정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밭은 늘 풍년을 맞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풍요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환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경해주기는 했지만 때때로 작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실망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작은 일이나 자잘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광장에 쌓인 나뭇가지를 치우는 일이나 농작물의 잉여물을 정리하는 일 등이 그들이 보통 하지 않으려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성화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리고 난 후 마을 광장에서 많은 쓰레기와 잔해들이 쌓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 작은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광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는 것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성화는 꾸준히 일을 마무리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도왔고 마침내 광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작은 일이 결국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단지 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소중하고 작은 일일수록 더 성실히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성환이 청소한 광장을 지나며 그가 왜 작은 일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환의 말대로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제대로 하여 그것이 모여 큰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말은 단순히 일상적인 태도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교훈은 깊고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전달하려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담은 성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환이 작은 일까지 성실히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실함은 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일을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단지 큰 일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함을 갖추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0: 큰일에서도 더욱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작은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비록 그 일이 작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결국 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환의 모습을 보며 성실함의 가치를 더욱 신감할 수 있습니다. 성환은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작은 노력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성실함은 단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이 속담은 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성환은 한 번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결국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처리할 때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일관되게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환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실히 해나가려면 그 일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속담은 자기 존중과 자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맡은 일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담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성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실함, 일관성, 자기 존중과 성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매일의 작은 노력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일의 중요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아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체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간단한 습관을 통해 우리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금씩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체크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의 변화를 자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피로가 쌓이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도 그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신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우리는 매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로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더라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피로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력 저하나 기력 부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와 피로 회복을 위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피로 상태를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하루 일과 후 얼마나 지친 느낌이 드는지, 정신적으로 피곤한지 등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피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점은 그 피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숙면의 질이나 수면 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건강관리 체크법입니다. 매일 잠자리에서 얼마나 푹 자는지,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을 자는 자세나 잠자기 전 활동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후 바로 잠자리에 들면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 피로를 관리하고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동안의 에너지 수준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건강 체크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 난 후나 일정한 활동을 마친 후 몸이 얼마나 활력을 느끼는지 점검해 보세요. 너무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 균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나 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간단한 운동을 통해 피로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만 해도 몸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꾸준히 신체를 움직여주면 체력 향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로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몸의 피로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몸도 그만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느끼는 순간 몸이 긴장하고 피로가 쉽게 쌓인다면 이는 스트레스를 체크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자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호흡이나 간단한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강 체크법은 정신적 건강 상태 체크입니다. 신체적 건강만큼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큼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것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상태가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신체적인 피로감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신체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감정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에 따라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면 결국 스트레스로 변하게 되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그 감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쉽게 변화하는 경우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점검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는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스트레스는 일정 부분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마음 챙김 명상, 깊은 호흡, 운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의 기복을 평정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을 할 때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 천천히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지속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기분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며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도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나 삶의 방향이 불분명하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일상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 큰 동기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점검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 관계를 점검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강 체크법은 영양 관리와 생활 습관 점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어야 하며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쌓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영양 관리는 우리의 몸과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때 중요한 점은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고 이를 통해 몸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체크의 첫 번째 단계는 식사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끼를 먹을 때 그 식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주요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지방도 중요하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를 통해 우리는 신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빈도와 양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며 몸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고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식사를 거르는 것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과식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돕습니다. 식사에 포함된 과일과 채소의 비율도 중요한 점검 요소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어 몸의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비타민C와 같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체크법은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빨리 쌓이고 소화불량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며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맑은 물을 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기상 후나 식사 후와 같은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신호에 맞춰 수분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체크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몸과 정신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몸의 면역력과 체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면은 건강 체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그 질도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고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며 그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편안한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지 능력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점검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하루의 식사를 고르게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분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모두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면역력이 강화되고 체력과 정신력 모두 향상되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웃지도 않겠지. 그 누가 슬픈 얘기를 들으며 웃겠니. 근데 이상하게도 난 자꾸 널 펴고 한 장 한 장 어느새 빠져 읽고 있어.
1: 베이징 시간 15: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름은에너지가넘치는계절이지만동시에건강관리가특히중요한시기입니다무리한냉방과찬음식으로일시적인시원함을쫓기보다우리몸의자연스러운리듬을존중하고균형잡힌방법으로더위를이겨내는지혜가필요합니다수분은미지근하게갈증전에소량자주섭취하세요차가운음료보다미지근한물이온음료와수분많은과일로보충하세요균형있는식단을짜고가볍고깨끗한식사를하세요소화부담을줄이고신선한채소생선콩류등음식을위주로드세요적절한실내온도를유지하세요에어컨은26도전후를권장합니다직접적인찬바람노출은피하세요적절한운동과휴식을취하세요무더운낮시간대는피하고수영걷기등가벼운운동을하세요정신건강도잊지마세요명상요산소운동가벼운독서나취미활동등으로마음을안정시키고긴장을풀어주세요무더운여름철슬기롭고활기차게보내시길바랍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때 하지만 그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이며 해마다 양력으로 8월 23일경에 든다. 처서는 기원 변화를 나타내는 절기다. 처자는 숨다 끝나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처서는 무더운 여름철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여름의 마지막 두 개 절기가 소서와 대서였다. 립초와 말복이 지나니 삼복 더위는 결국 처서에 와서야 물러가게 된 것이다. 이제껏 언누리에 퍼져 있던 여름 기운이 머리를 숙일 때가 된 것이다. 24개의 절기 가운데서 우수, 소만, 처서, 소설 절기에서부터 그 해당 계절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경칩, 망종, 백로, 대설 절기에 이르면 어느새 해당 계절의 특징이 남김없이 드러나 있다. 처서 절기를 맞으면 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지런히 일해 많은 먹잇감을 포획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들이 그 먹잇감들을 먹지도 않고 마치 재를 지내듯 가지런히 줄 세워놓는 것이다. 처서가 지나면 먹이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다. 처서가 지나면 천지간의 만물이 시들고 쇠락하기 시작해 소슬한 기운이 감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서를 먹이 따라 풀도

기가 죽는 철이라 말하고 있다. 기장, 조, 벼, 수수 같은 농작물들이 성숙기에 들어서고 곡식밭이 점점 황금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성숙되기 시작한다. 어곡백과 물이 익기 시작하는 계절이란 말이 제일 어울리는 절기다. 매년 음력 7월 15일은 중원절이라고 하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이날이면 집집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또 연등을 강물에 띄워보내 죽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게끔 길을 환히 비춰준다. 송이버섯은 우리 고향의 명물이다. 송이버섯이 나는 시기는 해마다 좀씩 다를 수 있는데 빠르면 8월 15일 좌우에도 나고 늦으면 9월 초에 나기 시작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경우 8월 하순부터 나기 시작한다. 하여 송이버섯은 처서절기와 함께 온다는 속설도 생겼다. 올해도 송이버섯이 잘 자랐기를 기원한다. 사실 유람이나 나들이는 봄과 가을에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 별은 돋기 무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자꾸 미루지만 말고 이 청고마비의 계절에 산으로, 강가로, 계곡으로, 들판으로 즐거운 가을 소풍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얻게 돼.

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0: 네, 민족 풍속 코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56개 민족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의 대부분은 장관 역사 속에서 종족 집단의 형성, 분화, 이주 또는 타민족과 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하려면 이러한 이색적인 소수민족의 풍속에 대해서도 미리 료해를 해두면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또 깊이 알아가게 되면 더 의미 있는 여행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민족 풍속 코너에서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만의 고유한 품격과 풍속에 대해서 요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최덕희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덕희 씨 지금 얘기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들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몽골족 복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음식 문화도 이제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몽골족의 어떤 민속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가요?
1: 네, 오늘은 음식 문화인데요. 오늘은 볶은 쌀과 음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볶은 쌀과 음료. 네.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1: 네, 이 볶은 쌀이라는 거는 기장 쌀을 찌고 볶아서 껍데기를 버리고 얻어서 익은 쌀인데요. 이 각지에 만드는 방법이 같지 않은데 어떤 곳에서는 바삭바삭한 볶은 쌀 그리고 땅땅한 볶은 쌀 등이 있습니다. 볶는 기술에는 보통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0: 아, 이거를 그 날차 저차에 이제 그 불려서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때 친척 조금 이제 먼 친척이었는데. 네. 내몽골에 계셔서 이걸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쌀 그 볶은 것이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났던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던 것처럼 요즘 저희가 여기서 먹는 그 나이차라는 것은 달콤한 거잖아요. 근데 좀 많이 짰어요. 제 입에는 제가 원래 많이 짠 걸 못 먹어서 네 그렇게 짠 차에 이 그 기장쌀 볶은 걸 이렇게 놔서 불려서 먹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오늘 도키 씨가 설명하려는 게 바로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들어볼게요.
1: 네, 이 첫 번째 절차는 단물을 제거한 기장쌀을 물에 담근 후 솥에 넣고 찝니다. 어떤 곳에서는 찌지 않고 솥에 넣고 삶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절차는 솥에 넣고 볶아 말리우며 어떤 곳에서는 또 먼저 모래를 넣고 볶은 후 다시 쌀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세 번째 절차는 식힌 후 빻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체질하여 그 깨끗하게 합니다. 그게 체에 걸러낸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볶은 쌀을 가공하려면 반드시 물에 담그고 찌거나 삶고 볶을 때의 불기를 잘 장악하여 튄 그 알갱이가 좋고 색상이 누르게 하지만 타지 말아야 하며 알갱이가 단단하면서도 바삭바삭하여야 하고 윤기가 나고 투명하여야 합니다.
0: 우리가 볶는다는 개념은 아마 그 콩자반 반찬이 있어서 아마 콩볶음 해서 예전에 먹은 적이 있어서 그때는 볶아서 했었어요. 요즘은 그냥 콩을 삶아서 하는 콩자반도 있지만 그때 콩 볶는 건 봤는데 이게 기장쌀 볶는다는 게 상당히 기술이 좀 필요한 일일 것 같네요. 지금 요구사항이 이게 좀 어느 정도의 도리

0: 해야 하는 게 좀 많네요. 조건들이.
1: 맞습니다.
0: 네. 약간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영양 가치가 있을까요?
1: 네, 이게 물에 담그면은 기장 껍데기에 물에 용해되는 비타민이 알갱이 속에 침투되어 볶은 살의 비타민 함유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찌고 볶은 후 인사시키고 말리우면은 죽처럼 된 후의 전분이 원래의 상태로 굳어지게 식용할 때 조차 소저지를 넣어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0: 아, 또 이렇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있습니다. 이 삼유거나 치즈를 버무려 먹을 수도 있고 날것채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0: 이건 그러면 그 차에 뭐 불려서 먹거나 그런 게 아니었네요.
1: 네.
0: 그러면 몽골족들은 왜 쌀을 볶아 먹었을까요?
1: 네, 이 볶은 쌀은 함수량이 적기에 오래 저장할 수 있으며 쉽게 곰팡이가 끼지 않고 변질하지 않기에 휴대하기 편리하며 바삭바삭하고 맛있으며 영양가가 풍부하기에 외출하여 방목할 때 식용하기가 아주 적합합니다. 때문에 이로부터 광범위 몽골족 목축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널리 유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농업과 도시에서 생활하는 몽골인들도 늘 식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근데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콩볶음처럼 그냥 네. 쉽게 볶을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이건 또 뭐 네. 쪄서 익혀서 그거를 다시 네. 또 볶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네. 까다로운 음식일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또 오랜 그 조리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가가 좀 더 풍부해진다고 하니까 또 네. 그런 과정이 좀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0: 아, 다음은 또 어떤 음식이 더 있을까요?
1: 다음은 가장 기대되는 음료입니다.
0: 음료. 네. 몽골족들은 네. 그 전통적인 음료 중에 다 이제 그 젖이 들어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뭐 젖차, 뭐 젖술 이런 건 제가 맞아요. 갔을 네. 때도 이제 사오기도 했었는데 이외에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 네. 이외에도 홍차, 홍차 같은 이런 게 있는데
0: 아, 홍차도 여기는... 몽골족들 유명한 건가요?
1: 네. 또 홍차가 유명한 게 있어요.
0: 어허. 그다음에 네. 또 어떤 차?
1: 그리고 가루차라는 게 있어요.
0: 이게 네. 다 전통적인 음료에 속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 젖술부터 알아볼게요.
1: 네, 보통 조선족의 그 전통 음료 하면은 쌀로 만든 막걸리나 뭐 청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몽골족은 아무래도 그 소의 젖, 뭐 말의 젖, 양의 젖 이런 젖이도 뭐 많다 보니 이런 것으로 빚어서 만든 막 그 젖술이 그 비교적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말젖술이 가장 많습니다.
0: 말젖술. 저희가 흔히 아는 건 그냥 소젖을 많이 짜내서 저희가 뭐 우유를 많이 먹는 줄 알고 있는데 아, 네. 말젖도 있을 수가 있네요. 처음 듣습니다.
1: 네. 네, 저도 진짜 처음입니다.
0: 그렇죠? 네, 양조법은 어떤가요, 그러면?
1: 네, 이 전통적인 양조 방법은 주로 충돌 발효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조선대에 하면 이런 방법은 최초에 목축민들이 먼 길을 떠나거나 이사할 때 갈증을 달래기 위해 신선한 젖을 가죽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말을 타고 질주하였기에 가죽 주머니 속의 젖이 흔들리고 충돌하면서 뜨거워지고 발효하여 새콤달콤하고 매운맛이 나며 최면작용을 하는 젖술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점차 젖술을 빚는 방법을 모색해내는데 즉 신선한 젖을 가죽 주머니나 나무통 등 용기에 담고 특제한 나무 막대기로 거듭히 젖이 세차게 흔들리고 충돌하면 온도가 부단히 높아지면서 나중에 발효되고 분리되어 그 찌꺼기가 가라앉고 순수한 유청이 위에 떠서 향기로운 젖술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또 독한 젖술을 빚는 방법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독한 젖술 그것도 얘기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1: 네. 네, 증류법은 배갈을 빚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저는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이 배갈이라는 단어가 좀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0: 저도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송에서 이걸 자주 사용하면서 아 이렇게도 원래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 네, 저는 이게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가자면은 이게 보통 발효한 젖을 솥에 넣고 가열하고 솥 위에 바닥이 없는 나무통이나 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느릅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통 모양의 시위를 덮고 우쪽이 아구리에 그 냉각 대야나 솥을 넣고 통 안에 작은 항아리나 통을 달아매어 주전자 아구리와 같은 구멍을 냅니다. 솥 안이 젖이 열을 받아 증발하고 수증기가 상승하다가 차가워지면은 응결되어 통 안이 작은 항아리나 구멍을 달아 통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젖술로 됩니다. 이런 증류법으로 빚은 젖술은 직접 발효하여 빚은 젖술보다 더 독한 받게 되는데요. 이 서담이 젖소리를 거듭하여 몇 번 증조하면은 점점 더 독해지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말 젖술은 주로 언제 빚어서 마시나요?
1: 네, 이 말 젖술은 주로 여름철과 가을철에 숙초가 풍족하고 소와 말이 살이 찌는 계절에 빚어 마십니다.
0: 알겠습니다. 앞에서 정말 이들의 그 일상생활 특징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말을 얼마나 오래 탔으면 그새 네. 턱 안에 넣었던 말젖이 부딪히고 충돌되고 하면서 네. 온도가 올라가고 발효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려니까 이제 무언가 우리가 휘저으면서 자꾸 충돌되게 치고 뭐 네. 이렇게 해야 그것과 네. 같은 맛이 나니까 정말 일상생활의 이런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 또 말젖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말젖술이 아까 뭐 맵다고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도끼 씨가 앞에서 설명을 네.

0: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1: 네, 이 말덧술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새콤달콤하고 전맛이 향기로울 뿐더러 온유하여 추위를 돋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풀어주고 위를 건강하게 하는 등 효능을 가지고 있기에 이로부터 몽골족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과 명절, 경사스러운 날에 손님을 접대하는 중요한 음료로 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말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더 저희가 깊게 요해를 해볼 부분이 또 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래 몽골은 또 이제 차가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니까 뭐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어떤 차들이 있고 또 만드는 과정이 어떠한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이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음악 한 곡 이어드리고 계속해서 네 다시 전화 연결 드리겠습니다. 최덕희 씨.
1: 네.
0: 네, 그래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각 민족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민족 풍속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금 최덕희 리포터를 연결해서 몽골족의 풍속에 대해서 특히는 또 음식 문화에 대해서 지금 요해를 앞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뒷부분 내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또 그 음식 문화 중에 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키 씨 지금 얘기 잘 들리나요?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계속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몽골족의 음식 문화 중 음료들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음료인가요?
1: 차입니다.
0: 차. 차가 네. 몽골족의 음식 중에서는 좀 유명한 건데 음료 중에서 이 차도 종류가 아주 많은가요?
1: 네, 일단은 그 소차와 저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아, 제일 즐겨 마시는 것들이 네. 예, 소차라는 건 어떤 건가요?
1: 네, 이 소차는 부서진 덩어리 차에 맑은 물을 넣고 달여 만드는데 대부분 겨울철에 소와 양이 젖을 내지 않을 때 마십니다. 홍차라고도 하는 소차는 이 먼저 덩어리 차를 부시어 적당한 양의 소금과 함께 부리소치나 그 납소태에 넣고 물을 펄펄 끓인 후 숟가락으로 휘휘 저은 후 차 향기가 나면은 구이 또는 납차 주전자에 담아 마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홍차와 소차 이게 같은 걸로 의미하는 단어란 뜻이죠?
1: 네, 맞습니다.
0: 소차가 또 달리 이제 홍차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면 네. 저차는 어떤 것인가요?
1: 네, 저차는 덩어리 차, 물과 신선한 젖을 달여 만듭니다. 이 저차는 극히 보편적으로 마시는데 그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 어때요?
1: 네, 이 부서진 덩어리 차를 적당히 솥에 넣고 끓여서 농도가 적합할 때 차의 풀을 건져낸 다음 신선한 젖을 넣고 펄펄 끓여 차와 젖이 합쳐지게 합니다. 달콤한 것을 좋아하면 사탕을 넣을 수 있고 짠 것을 좋아하면 소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일 볶음살, 유피, 빠다 등을 양념으로 넣는다면은 저차는 더 향기롭고 달콤하여 맛있어 갈증을 덜고 허기를 달랠 수 있거니와 좋은 보양품으로 됩니다.
0: 아, 여기에 볶음살을 이제 저차에 함께 넣는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1: 네.
0: 제가 이걸 글쎄 먹어봤다는 얘기입니다.
1: 아, 네.
0: 네, 볶음살을 이 저차에 네. 넣어서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불려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네. 그렇게 자주 먹는 그러면 제가 이제 막걸리를 먹게 되면 엄청 맛있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아주 익숙한 맛이니까. 그런데 네. 저차가 진짜 이제 내 몽골에서 온 저차는 저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시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차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여기는 많이 가공되고 또 여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정말 그 저차라는 자체가 이미 좀 많이 좀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져서 변화돼서 전해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서 아주 짭조름한 그 저차에 이 볶음살을 넣어서 먹어봤는데 어머 이거 무슨 이 좀 희한한 맛이지? 이런 생각?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 너무 맛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인차 느낄 수가 없었어요.
1: 네.
0: 그리고 유피바다 이것도 이제 같이 먹을 수가 있네요.
1: 네.
0: 그러면 이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1: 네, 이 덩어리 차를 부시어 맑은 물을 담은 나무통이나 다른 용기에 담아 담그두었다가 차를 끓일 때 소기름이나 양기름으로 가마를 데치고 소량의 볶음살이나 접사를 넣고 쌀알이 터진 후 사전에 담그어둔 덩어리 차를 넣고 이 펄펄 끓이고 소금과 젖을 넣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좀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그 맛이 더 향기롭고 상쾌하며 마신 후에도 오래도록 뒷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몽골족 이 목축민들의 음식 습관은 대체로 어떤가요?
1: 네, 일반적으로 하루에 세 끼인데 저차는 끼니마다 필수적입니다.
0: 매 끼마다 네. 다 마셔요?
1: 맞습니다. 숭늉을 저희가 먹는 것처럼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저차를 끼니마다 마신다고 하네요. 네, 이 아침에는 보통 저차에 볶은 쌀, 치즈, 유피, 바다 등 유제품을 먹고 점심에는 보통 구운 떡, 튀긴 떡이나 국수, 칼국수 등 가루 음식을 먹으며 저녁에는 대부분 고기를 먹는데 양고기는 주로 허르헉을 만들어 먹고 소고기는 주로 푹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역시도 차를 즐겨 마십니다.
0: 그러면 이분들의 식단을 보면 지금 딱 뭐가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더 계시잖아요.
1: 저는 섬유질이 부족해요.
0: 단백질은 엄청 풍부할 것 같고 네. 그렇죠. 우유에도 이제 뭐 저 네. 종류에 거의 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고기도 많이 드시니까
1: 네.
0: 그런데 전 좀 야채가 좀 맞아요. 섬유질도 부족하고
1: 네.
0: 점심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거의 보충하다시피 뭐 떡 종류, 뭐 밀가루 없이 이렇게 드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분들의 이 새끼 습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새끼 동안 뭐 어느 끼니에 뭘 네. 주로 먹는다라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네, 몽골 쪽은 이게 정해져 있네요.
1: 네.
0: 어, 근데 거기에 이제 새끼 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저차라고 하니까 그들의 음식 문화에서 이 차가 그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차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1: 네, 이 차는 몽골족 인민들이 날마다 마시는 전통 음료인데요. 이 차잎에는 탄닌, 리신, 카페인, 그리고 비타민 B, C, D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 있어서 배뇨가 잘 되게 하고 비장을 돕고 피를 만들며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기운 나게 하며 머리를 맑게 하는 등 약용 기능을 하는데 또 지방을 역류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등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섬유질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때문에 차는 목축민들로부터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면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차 특히 그 덩어리 차를 즐겨 마시는데 덩어리 차는 음식물에서 상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네. 어,
0: 한족들도 원래 이제 그 차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고기처럼 사실은 좀 느끼하거나 뭐 비계를 먹었거나 할 때도 이제 뭐 더운 찬물 같은 걸 많이 마셔서 그걸 좀 씻어내기도 하고 이런 작용을 한다고 들어오긴 했었는데 몽골족들은 사실은 이 젖종류가 우유거나 이런 게 풍부하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차를 또 그렇게 좋은 우유랑 결합해서 먹으니까 어, 이게 영향이 아마 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몽골족의 음식 습관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식기와 연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지난해에 조선족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0: 네.
1: 혹시 기억나고 계시나요?
0: 네.
1: 아, 그거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0: 그렇죠. 늘 네. 이제 타민족의 그 문화에
1: 맞습니다.
0: 대해서 알아볼 때, 아, 우리랑 이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알게 네. 되니까 그렇게 해도 또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제가 그, 지난해에 제가 소개했던 전 그 식문화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소개해드린 다시 소개해드린다면은 일단 연변조선족은 의례음식, 명절음식, 별식으로 떡이 여전히 존재하고 김장을 하는 식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0: 맞아요.
1: 이 조선족의 식생활은 자연 형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조선족 음식에는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더덕, 즉 산나물로 만든 부침채와 김치 등이 많고 그리고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 개고기를 즐겨 먹고 명태, 고등어, 갈치 등과 같은 바다 생선을 즐겨 먹습니다.
0: 조선족 음식이 상대적으로는 좀, 아, 좀 기름이 적다라는 그런 느낌?
1: 맞습니다.
0: 한마디로 담백하다라는 쪽으로 좀 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모든 음식
1: 네.
0: 문화가 다.
1: 네,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조선족은 날 것으로 많이 먹고
0: 그렇죠.
1: 그리고 예
0: 볶아 먹는 게 아니라 또 무쳐 먹는 게 많고
1: 맞습니다. 무쳐 먹고 그리고 말려서 먹고
0: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1: 예, 익혀 먹을 때는 각종 조미료를 넣지 않고 채소를 그냥 끓는 물에 데치고 고기를 삶거나 아니면 그냥 불에 구워 먹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특수하게 있는 풍속이 하나 있는데 냉수를 즐겨 먹습니다.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냉면 같은 음식도 또 발명돼서 나온 것 같고.
1: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술을 즐겨 먹고
0: 유일하게 찬물 마시는 민족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해요. 그렇죠?
1: 찬물 사실은 예, 독특한 것 같아요.
0: 예, 예. 어쨌든 이 뭐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네. 차게 마시면은 안 좋은데
1: 맞아요.
0: 네, 아주 아무리 삼복철이라도 저는 그래서 요즘 좀 통풍 뭐 관절염 여러 가지 치료하고 약 먹고 병원 다니면서 온 여름 동안 지금 냉면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요 며칠간 너무 먹고 싶어서 아이, 모르겠다. 뭐 약 먹는 기간이든 뭐든 일단 냉면을 약간 좀 덜 차게 해서라도 좀 먹어봐야지 하는 생각 요즘 하고 있습니다.
1: 냉면 그러면은 그 삼군 냉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0: 네 먹어봤죠 저는. 네.
1: 왜냐하면 거기 요즘 이렇게 얼음 사발로 사활이 있잖아요.
0: 아하.
1: 여기가 얼음 사발로 되어 있어요.
0: 네네네. 아 예전에도 영상에서 본 적인데 요즘도 그거 계속 해요?
1: 네. 아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요즘에 나온 줄 알았는데.
0: 아, 예전에 어느 영상에서인가 그렇게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1: 아,
0: 더키 씨가 계속 그 맛집 코너를 지금 또 하고 있기도 하죠?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이렇게 음식 얘기가 나오면 네. 막 이제 그 흥분되거나 좀.
1: 맞습니다.
0: 근데 저도 또 정말 네. 이제 그 음식을 좋아하고 제가 또 먹기도 네. 엄청 잘 먹어요. 체구에 네. 비해서 아주 많이 먹기도 하고. 아,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 진짜 음식 얘기하면 저희 둘은 이제 방송 시간이 뭐 끝나서라도 몇 시간 동안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화제가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몽골족의 그 음식 문화 중에서도 특히는 이제 음료에 대해서 주의하게 또 많이 설명을 주셨는데 네, 다음 네. 시간 내용도 또 저희 그 조선족과 또 다른 부분들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 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1: 네.
0: 그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주 일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바다의 사나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거풍오이 몰아쳐도 용맹한 그 사람.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폭풍우 휘몰아쳐도 용맹한 그 사람. 비바람 휘몰아쳐도 그대는 두려움 없이 인생의 험한 길에서 힘차게 달려왔네. 아, 용맹한 바다의 사나이 나의 그대여. 그대는 나의 찬란한 붉은 등대여라. 그대여, 험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노를 힘차게 용감하게 저어가며 살아갑시다. 인생의 길에서 찬란한 그대여, 눈보라 몰아쳐도 그대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용감하게 달리네. 아, 용맹한 바다의 사나이 나의 그대여, 그대는 우리들의 행복의 등대여라. 그대여, 험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노를 힘차게 용감하게 저어가며 살아갑시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박명호의 노래 바다의 사나이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송아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 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 도시 문화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 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황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황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맛,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진의 맥주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관광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흑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 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아시아 스키 등산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 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악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됐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각 리지비의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이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공장 마당으로 모여들자 진심은 그들을 이끌고 대문 쪽으로 향한다.
1: 다들 날 따라와요.
0: 진심과 함께 나란히 대호 앞장에 서서 걷는 리지비는 까맣게 모여드는 노동자들을 보며 내심 걱정을 감추지 못한다.
2: 진사장, 어쩌래 다 통제했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더 몰려와요. 일이 커질까봐 두려워요.
1: 겁먹지 마요. 홍보 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었지 우리가 건드린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우릴 치러 왔으니 일이 생겨도 우린 정당방위라고요.
2: 아무리 그렇다 해도 좋은 말로 해결하시오. 평화적으로요.
1: 시끄러워요. 여러분, 시장 경쟁은 잔혹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건 우리가 승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리덕은 홍보 회사의 시장을 반나마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오늘 홍보 공인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네 밥통을 뺏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피땀으로 본 걸 빼앗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2: 안 됩니다!
0: 대문 가까이에 이른 진심이 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고 있을 때 관리 일꾼 차림의 한 사람이 진심 앞으로 다가온다.
1: 어떤 상황이죠?
3: 홍보 쪽에서 다 모였습니다. 홈에서 보니까 출발할 태세였습니다. 사람이 꽤 많습니다.
1: 몇 명이에요?
3: 몇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모두 들었죠? 무기 들고 맞짱 떠요! 진짜 무슨 일이에요?
0: 사람들이 막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뒤늦게 대우를 찾아온 요가가 진심의 손을 잡고 사람들 속을 비집고 나온다.
1: 다들 몽둥이는 왜 들었어요?
4: 말하자면 길어요. 홍보 쪽에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어서 몸을 피해요.
1: 저기 잠깐만, 반여장 다 알아요?
4: 아니 그가 와도 소용없어요. 괜히 얻어맞지 말고 피해요.
0: 말을 마친 진심은 요가를 대우 뒤에 혼자 남겨둔 채 부랴부랴 대문 쪽으로 달려간다. 한편 선성상은 한병서를 모시고 일부러 공장 쪽을 한 바퀴 돈다.
5: 한석이.
6: 응?
5: 목지영이의 공장에 애근 찹니다.
7: 집에서 얼마나 먼가?
5: 너무 멀진 않습니다.
7: 정연이 왜 안 왔나?
5: 그게 정연인...
7: 그러니까 반갑지 않나?
5: 아닙니다.
7: 나 살이 찐 같지?
5: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7: 그대로긴. 몇 년 만에 보는데 문안도 안 하고, 어?
5: 물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7: 용기가 안 나?
5: 두 분 이번에는 얼마 동안 있으려고요?
7: 모르겠네. 상황 봐야지. 내일 갈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퇴직이라 할 일도 없어.
5: 안 그럼 그냥 여기서 사세요.
7: 여기서? 아휴, 늙으면 이료와 사람 관계야. 그래도 살던 데가 편하네. 아, 늙으면 이지할 때라곤 그것뿐이네.
0: 다시 노동자들 앞으로 달려간 진심이 노동자들이 사기를 북돋우며 구호를 외치는 걸 본 유가는 급히 자리를 뜬다.
1: 여러분, 리덕을 사수합시다. 리덕을 지킵시다.
8: 공장을 지키자! 리덕을 거두자! 야!
0: 몽둥이를 손에 든 홍보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와 리덕공장 대문 앞에 선다.

0: 순식간에 리덕 회사 직원들과 홍보 회사 직원들은 대치 상태가 된다. 맨 앞장에선 홍보 회사의 한 젊은이가 진심이네를 향해 소리친다.
1: 너희들 사장 한목질 불러!
2: 이분은 진 사장이다. 이분과 얘기해.
1: 형제들, 이 사람이 우리 밥줄을 끊었으니 공장을 부셔버립시다. 부자! 누가 나를 움직여! 부자! 똑똑히 들어. 흥분하지 마. 어? 일이 커지면 누가 니들 좋을 게 없어.
0: 한목진은 택시로 진해화를 모시고 집으로 온다.
3: 어머니, 들어와요. 아, 층수가 높아서 힘들죠. 들어와서 좀 쉬어요.
4: 아, 목지야. 아, 예? 층수가 너무 높다.
3: 아휴. 아이고, 운동도 되고 좋죠.
4: 아니, 집은 또 뭐가 이렇게 크니? 너희 회사 좋구나. 이렇게 큰 집도 분배받고.
3: 커요?
4: 우리 집보다 더 크네.
3: 부은데? 침수에선 집을 안 줘요.
4: 뭐?
3: 그렇죠. 제가 샀어요. 침수는 다 상품주택이에요.
4: 뭐, 이렇게 큰 집도 자기 절로 산다고? 에이. 완전 자본주의네.
3: 이 집은 2년 전에 샀어요. 큰 거 샀어요. 엄마랑 오시면 편안하게 계시라고.
4: 예, 목지야. 예. 우리가 와서 불편한 건 아니지?
3: 아, 불편하지 않아요. 공장에도 기숙사가 있어요. 밥을 때 거기 사도 돼요. 어머니, 밖에 화단도 있어요. 위엔 2층이에요. 예?
4: 화단도 있고 집 안 2층까지 있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한 번으로 온 것도 이렇게 힘든데.
0: 한목지가 진해화에게 집 구경을 시키고 있는데 한목지의 호출기가 울린다.
4: 이건 뭐야?
0: 호출기에 뜨는 문자를 보는 한목지 얼굴이 굳어진다.
3: 어머니 혼자 계세요. 공장에 일이 있어 가봐야 돼요.
4: 어, 무슨 일인데?
3: 아, 몰라도 돼요. 이건 집별쇠예요. 어,
4: 그럼 언제 와?
3: 처리하고 바로 올게요. 어머니, 아, 집에 누가 있어요. 보고 놀라지 마요.
4: 누군데?
3: 보면 알아요.
4: 아, 누군데 그래?
3: 겁먹지 마요. 갈게요.
4: 갔다가 인차 와.
3: 네.
4: 어, 세상에, 층수가 높아서 장난 아니네.
0: 진해화가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둘러보며 잠깐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침실에서 나온 순자가 말없이 진해화의 등 뒤로 다가선다.
4: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리 가, 면목도 모르는데. 아, 왜 자꾸 이렇게 따라다녀? 저기 들어가 방에. 얼른 방에 들어가. 누구야 대체? 간 떨어질 뻔했네.
0: 갑자기 나타난 순자 때문에 깜짝 놀란 진해화는 순자가 다시 침실로 들어가자 자신의 옷과 가방을 들고 부랴부랴 우층으로 올라간다.
4: 건드리지 말고 2층으로 피해야지.
0: 급히 공장으로 향한 한목진은 홍보회사 직원들과 리덕 공장 노동자들이 막 몸싸움을 벌이는 찰나에 현장에 도착한다.
5: 다들 그만해!
3: 진심이 어디 있어? 진심이!
6: 여기 있습니다.
3: 이 큰일을 왜 말하지 않았어?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0: 싸움을 제지시킨 한목진은 진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다시 홍보회사 직원들을 향해 마주선다.
3: 멀리서부터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홍보회사 직원들이죠?
7: 네, 우린 따지러 왔습니다. 당신들 왜 자꾸 홍보를 죽이려 합니까?
6: 그건 우리의 실력이고 시장 경쟁의 결과지 밥통 뺏는 게 아니에요.
7: 바람치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고요.
3: 누가 보냈소?
7: 없습니다. 우린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도리를 따지러. 당신들 부당한 경쟁 때문에 우리 공장이 피해를 받고 지금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린 뭐 먹고 살랍니까?
3: 젊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린 부당 경쟁을 한 적이 없어. 우린 우리 공장 직원들에게 주얼인식을 수립해주고 적극성을 키워주기 위한 거요. 이건 합법적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당신들이 여기 와서 소동 부리고 싸움을 일으킨다고 해서 상품 질량을 떨어뜨린다면 이는 소비자들한테는 불공평한 거요.
1: 우리 시장까지 다 먹어버리면 우린 어디다 팝니까?

0: 양보할 수 없어요.
1: 나중에 보기요.
2: 에? 약속 지켜요.
3: 약속 지켜요.
1: 약속 지켜요.
3: 약속 지켜요.
2: 그랬어요?
1: 나 하몽진의 뱉은 말은 지킵니다. 회의 소집함.
4: 다들 가서 일이 나요. 가요.
5: 가요.
0: 가요.
6: 말을 마친 한목지가 돌아서서 공장 우란으로 향하자 홍보회사 인솔자도 사람들을 이끌고 자리를 뜬다. 한정연의 집. 노크 소리에 한정연이 달려나와 문을 열어준다. 선성상의 뒤에선 한병서를 발견한 한정연은 곧 정색한 표정으로 돌아선다.
7: 외사, 만대사 보러 왔는데 들어오란 말도 안 하냐?
6: 선성상이 급히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와 한병서를 안으로 안내한다.
8: 한성이, 들어오세요.

0: 니들 잘 사는 것 같구나. 아?
1: 좀 살만합니다. 심수에 와서 저희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차대까지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잘했는데 회사 이름은 정연이 이름으로 했습니다. 정연 물류유한회사요. 이 집도 둘이 같이 샀어요.
0: 아, 그럼 니들도 사장이네. 어?
1: 작은 회사입니다.
0: 잘했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 정연아, 왜 말이 없냐?
2: 아버지, 응?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요.
0: 아, 말해봐.
2: 그때 이 사람을 변경지원 보내는 일 지금까지 달통이 안 돼요. 엄마 생각인 거 알아요. 근데 엄만 그런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 지시가 없이는 누구도 마음대로 못 보내요. 그리고 그때 지원 대상들한테 생활상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조직에서 사전담화도 했고요. 성성 오빠만 아무 절차도 없었어요. 이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3: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해 쏟아지고 드는 한정연의 말이 한병선은 입을 꼭 다문 채 침묵만 지킨다.
2: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날 제일 끔찍해 아끼셨는데 그 일이 있었고 내가 얼마나 큰 충격 받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난 한순간에 아버지 사랑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그거 알아요? 우리 인연들과
3: 지난 일들을 떠올리는 한정연은 서러움이 북받쳐 울음을 토하고야 만다. 속상해하는 한정연을 보는 한경선의 두눈에도 이슬이 반짝인다.
0: 잘은 모르겠다만 근데 짐작은 했다. 정연아, 말해줄게. 아버진 널 사랑한다. 성상이 일은 내게 권력이 있다 해도 성상일 등 떠밀 권리는 없다. 응? 물론 어느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겠지만 어떡하지 말자. 근데 정연아, 넌 내 딸이다. 그러니 내가 잘못을 지적할 권리는 있다. 응? 지쳐놓고 20여 년을 길러줬는데 어떻게 쪽지 한 장 나 달랑 써놓고 가버리냐?

0: 내가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없고 이건 난 이잖냐.
1: 뜨겁고 무거운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한정이는 드디어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2: 잘못했어.
1: 한편 잠시 풍발을 눅자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한목진은 조용히 진심 한 사람만 사무실로 부른다.
3: 내가 왜 직원 회의에서 비평 안 했는지 아오? 금방 부임됐고 또 부사장이니까 권위를 지켜준가요? 하지만 이건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란 뜻은 아니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내가 떠맡았소.
4: 인정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양보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핵심 시장인데.
3: 진심인 지금 리덕의 령도이고 부사장이요. 령도로서의 현금이 있어야지. 뚝심으론 이 회사를 이끌 수 없소. 교훈으로 삼길 바라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4: 알겠습니다.
3: 오늘 고생했소. 일찍 들어가시오.
1: 몇 년 만에 다시 한정연과 선성상을 만난 한경선은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속시원히 털어놓는다.
0: 성상이, 자네 우린 동료였네. 지금은 관계가 달라졌지만 하나 필경은 자네가 손아래 사람이니 몇 마디 하지. 아무도 자네를 막지 않네. 자네가 누굴 사랑하든. 아, 근데 남의 귀한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훌쩍 떠나는 건 아니지.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물론 그렇게 결정한 건 자네의 의지가 아니라 정연이의 말을 따랐겠지만 그래도 대상부로서의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그리고 그 당시 공직자인 자네가 조직이 회보도 안 하고 떠나버리는 건 조직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네. 그러니 자네도 잘못했네.

드라마 인생향연 8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목,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8번째 시간입니다. 몇 년 만에 다시 한정연과 선성상을 만난 한병선은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속 시원히 털어놓는다.
1: 선상이, 자네, 우린 동료였네. 지금은 관계가 달라졌지만 하나 필경은 자네가 손아래 사람이니 몇 마디 하지. 아무도 자네를 막지 않네. 자네가 누굴 사랑하든. 아, 근데 남의 귀한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훌쩍 떠나는 건 아니지.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물론 그렇게 결정한 건 자네의 의지가 아니라 정연이의 말을 따랐겠지만 그래도 대상부로서의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그리고 그 당시 공직자인 자네가 조직이 회보도 안 하고 떠나버리는 건 조직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네. 그러니 자네도 잘못했네. 지난 일이다.
0: 선성상을 따끔히 타이르고 난 한병선이 다시 딸 한정연에게로 말머리를 돌린다.
1: 정연아,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많이 이해해야 한다. 사람마다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다. 성격이 다르니까. 아, 지나친 과잉 사랑도 있고 사랑하지만 엄하게 키우는 부모들도 있다. 물론 그 과정의 방식과 태도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자식들이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만이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정연아, 내 엄마의 어떤 일 처리 방식을 니들이 많이 받아주거라. 아? 물론 그땐 엄마가 야속해서 니들이 무모한 행동을 했겠지만, 아, 이젠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 서로의 야속함이 풀어질 때도 됐다고 본다. 이제 몇 년이 더 지나서 니들한테 애가 생기면 그땐 아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말인데 살면서 많은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된다. 그 일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지. 생각해봐라. 그때 니들의 무모한 행동은 야속함에서 비롯됐겠지만은, 근데 그 야속함이 니들을 창업으로 이끌고 본투에 동력이 된 거잖아. 안 그럼 정연이나 성상인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해냈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어? 어, 니들 내 말이 맞냐? 어?
2: 맞습니다.
0: 선성상이 시원히 대답하며 말없이 곁에 앉은 한정연의 손목을 잡아준다. 눈물 범벅이 된 한정연이 한병설을 향해 입을 연다.
3: 죄송해요, 아버지.
1: 네, 됐다.
3: 아버지, 씨를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요?
1: 이거 봐라, 이제야 엄마가 생각나?
0: 부모 자식 사이에 허심탄회하게 속을 털어놓으며 그동안의 모든 응어리를 풀어낸 한정연과 한병선이 눈물을 닦으며 웃음으로 서로를 포용한다. 한목지의 집. 한경선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로 분주히 돌아친다. 한 손을 허리에 얹고 다른 한 손으로 물거품을 든 채 한가롭게 거실을 거닐던 진혜화는 한목지가 늦도록 오지 않자 조바심을 낸다.
3: 여보.
2: 아, 왜?
3: 이게 몇 시인데 같이 밥 먹자면서 목지에는 아직도 안 와요. 여기 사람들 뭐가 이렇게 바빠요?
2: 바쁘면 좋지. 일찍 먹고는 뭐 할 건데.
3: 마실래요?
2: 아, 싫어.
0: 진혜화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때마침 초인종이 올린다.
4: 아이고, 다녀왔어?
5: 예, 다녀왔습니다.
3: 힘들지?
5: 아, 괜찮아요.
3: 이리 줘.
5: 아이고, 어머니 얼굴이 활짝 폈네요.
3: 그래?
5: 아버지가 오시니 사람이 확 달라지고 얼굴이
3: 훤해. 그만 놀려줘.
5: 그죠, 아버지?
2: 맞다. 막 기분이.
0: 진혜화가 자신의 가방을 받아서 거실로 들어가는 걸 본 한목지는 슬그머니 주방으로 들어온다. 한목지는 거실 쪽의 동정을 살피며 비밀스럽게 진혜화와 한정연 모녀의 화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회의를 한다.
6: 예방주사 났어요?
2: 말도 마라. 씨알도 안 먹혀서 네가 오기만 기다렸다. 네가 좀 부슬려봐. 저러다 둘이 또 붙으면 어떡하냐. 얼른 얼른 가봐.
6: 알았어요. 정인이 온다고 슬쩍 흘릴게요. 명심해.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우리 둘이 여기 잘해야 돼요.
2: 알았어요. 가봐.
5: 아유, 어머니, 아버진 진짜 모범입니다. 봤죠? 오자마자 앞치마 두르는가.
0: 주방에서 나온 한목지는 진혜화의 비율을 맞춰주기 시작한다.
5: 생화가 없어 그렇지 있으면 제가 진작에 들었을 겁니다.
3: 평생에 밥을 몇 번 했다고 그래. 집에 있을 때는 다 내가 했잖아. 내가 한 밥 먹고 그곳에는 네 아버지 고장 몇 번 했다고 칭찬이냐?
5: 아, 어머니 이뻐지셨네요. 아, 이 머리는 그 가발이에요? 가발이죠?
3: 이게 뭔 소리야. 오기 전에 우리 공예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아이고 진주임 그 머리 스타일로 심수에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5: 그래요?
3: 그래서 급하게 한 건데 어때 괜찮아?
5: 괜찮다 마다요. 밖에 나가봐요. 다들 목이 삐뚤어지게 돌아볼 거예요. 아이고.
3: 늙으니까 꾸며도 기가 안 난다. 예. 이거 걸어다니면서도 질 수 있는 거라고?
0: 커다란 휴대용 전화를 손에 든 진혜화가 이리저리 전화를 보며 한목지에게 묻는다.
5: 아니, 주로 허신용으로 써요.
3: 뭐?
5: 네, 맞아요.
3: 허신은 무슨 전화잖아.
5: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 허신용이라니까요.
3: 뭐야, 너 엄마 놀려?
5: 몰라요.
3: 여보세요? 여보세요?
5: 그게 아니라, 봐봐요, 어? 여기요. 아, 이건 스위치고, 이건 번호판이에요. 그지 말고 정인한테 전화하면 되겠네요. 고향 음식이었다고.
3: 밥이 다 됐나 가봐.
5: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0: 한목지가 슬쩍 곁을 치는데 진혜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목지의 손에 있는 전화를 뺏어내며 주방에 대고 소리친다.
3: 여보, 좀 빨리 해요. 목지가 온 지 언젠데 뭘 그렇게 꾸물거려요?
0: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한경선은 마음을 졸이며 내색하지 않고 요리를 계속한다. 한편 이 시각 한정현의 집. 진혜화의 태도를 알 리 없는 선성상과 한정현은 한목지와 한경선과의 약속대로 진혜화를 만나기 위해 분주히 준비한다. 마음이 한껏 들뜬 한정현은 오랜만에 예쁜 옷도 꺼내입고 아까워서 꽁꽁 싸두었던 비싼 옥목걸이도 꺼내요 목에 건다.
7: 아, 준비 다 했어?
8: 아, 이봐요, 어때요? 이 목걸이 어울려요?
7: 좋아, 딱이야.
8: 오빠가 사준 거 아까워서 한 번도 안 했어요.
7: 아, 빨리 서둘러 넣겠다.
8: 아유, 급하게 인 재촉하지 마요.
7: 아, 자꾸 걱정된단 말이야.
8: 응?
7: 한석이께서 진주임을 설득시켰는지 모르겠어.
8: 걱정 마요. 방금 오빠랑 통화했는데 집에 와서 가족끼리 식사하세요. 아버지가 설득 못 시켜도 오빠가 있잖아요.
7: 빨리 가자.
8: 네네, 다 됐어요.
7: 잘 풀려야 될 텐데.
8: 가요. 나 챙겨줘.
0: 음식 준비를 마친 한병선은 한정연과 선성상을 기다리기 위해 거실로 들어와 앉아 아무 일 없는 듯 잡지를 들고 본다. 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진혜화는 한병선을 들볶는다.
3: 아니, 여보.
2: 아,
3: 왜 요리를 하다 말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2: 아, 좀 쉬었다 할게.
5: 좀 쉬세요. 반낮을 돌아쳤는데.
3: 뭐를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엄살이에요? 먼저 한 게 다 식잖아요.
5: 어머니, 아이고 남이 말이라 정말 쉽게 안 해요. 에이, 아버지도 좀 쉬어야죠. 에?
3: 누구니?
2: 얼른 문 열어 봐.
3: 아니, 제 손님 왔는데 얼른 치워요. 아, 똑바로 앉아요.
5: 아이고, 이래 마침 잘 왔어. 어서 들어와. 엄마, 아버지 누가 와? 내가 보세요. 빨리 들어와. 마침 잘 왔어. 아버지가 한상 가득 차렸는데 니들이 왔구나. 자자자, 얼른. 어머니, 봐요, 누가 왔나?
0: 출입문을 연 한목진은 일부러 집안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허나 집안에 들어선 한정연과 손성상을 보는 진해화의 얼굴엔 급기야 웃음이 사라진다.
5: 에?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가 니들이 왔어.
0: 한병선을 쏘아보던 진해화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다. 한정연과 함께 진해화의 앞에 마주선 선성상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연다.
7: 장모님, 그동안 저희 양심에 가책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사죄하러 왔습니다.
3: 누가 네 장모야?

0: 엄마, 너도 나가.
1: 당신도 참가가 가. 응아, 빨리 와서.
0: 나가,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어.
2: 엄마, 화내지 마세요. 엄마,
0: 나가, 나가라니까.
1: 아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들이 사과하러 왔으면 어른으로서 받아주면 되지.
0: 입 닥쳐!
1: 자식이잖아요.
0: 여보 받쳐, 한묵지. 이거 다 너가 꾸몄지. 나가, 갈 거야 말 거야. 안 가면 내가 간다. 나가.
1: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0: 알았어요,
1: 가요, 가요, 가요,
0: 가요,
1: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0: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3: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한목진은 하는 수 없이 한정연과 선성상을 밖으로 더민다. 한정연이 울면서 문 밖으로 나오는데 한목지가 어느새 따라 나선다.
4: 정연아. 아, 정연아, 속상해하지 마. 어머니가 저렇게 흥분할 줄을 몰라서. 어머니 속이 아직도 안 풀렸나 보다. 괜찮아. 여기까지 왔으니 풀 방법이 있을 거다. 내가 다시 천천히 설득해볼게. 오늘 많이 섭섭한 거 안다.
2: 아, 괜찮아. 나 괜찮아. 얼른 엄마한테 가봐.
4: 알았어, 성상아. 얼른 정연이 데리고 와. 알았어.
3: 울먹이며 떠나가는 한정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목지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격한 심정을 조금 녹자친 진해화는 여전히 분이 사그라지지 않는 듯 한병선에게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0: 누가 네 장모인데? 내가 언제 널 인정했는데?
1: 아, 여보, 당신이라는 거.
0: 알아요. 오기 전에 당신과 약속한 거.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쓸데없는 참견 안 하고 보고도 못 본 척 하겠다고.
1: 근데
0: 이건 아니죠? 둘이 결혼했어요? 안 했죠? 이거는 혼전동거라고요. 도덕문제고 위법행위라고요.
1: 아이고, 참 어떤 건 생각하기 나름이요. 아니요?
0: 여보, 생각하기 나름? 말해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몇십 년 동안 당교육을 받아온 로당원이란 사람이 원칙성이라고는 없네요. 당원 정체성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가는데요?
1: 애들이 뭘 사왔나 보자.
3: 한병선이 정연이 내가 두고 간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다.
0: 내려놔요.
1: 보기요.
0: 너라고.
1: 아이고, 소리 좀 낮추어. 이웃들도 있는데 그 참 당신과 나는 괜찮아도 묵지한테 영향이 있어. 아, 부모들이 온 거 알면 몰라도 모르면 참 정신병원인가 하겠어.
0: 뭐라고?
1: 아,
0: 누가 정신 환자인데요?
1: 아, 소리를 낮추라 말이요. 어디일까나 문명해야지.
0: 내가 뭐요?
1: 소리 질렀잖소.
0: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죠.
1: 여보, 우리가 여태 같이 살면서 내가 언제 당신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말해보.
0: 됐네요. 겉으로 존중한 척했지. 사실 무슨 일이나 다 당신 주장대로 하고 당신 말이 최고였죠. 시끄럽고 미움께 사는 일은 다 내가 했잖아요.
1: 무슨 말 그렇게요?
0: 결국 당신만 좋은 사람 된 거잖아요.
1: 아니, 여봐.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요?
0: 뭐 하긴요. 시비는 당신이 걸었어요. 나한테 생트집 잡고.
1: 오기 전에 약속을 했잖소.
0: 맞아요. 내가 약속했어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쓸데없이 참견 안 하겠다고. 근데 사람은 원칙이 있어야죠. 여보, 헌전 비법 동고 같은 거 나는 용나 못해요. 절대.
1: 계속. 아, 그만아. 우리 둘이 몇십 년 삶에서 있은 모순들을 풀자고. 지금 우리가 실수해 와 있는 거요? 대체 뭐 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아, 퇴직을 했으면 기분 전화도 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내면 되지. 이거 뭐 하는 거요? 아, 당신이 이러면 나 내일까지 집에 가겠어.
3: 잠다 못한 한병선이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혼자 남은 진해화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0: 어머, 정신 환자가 따로 없네. 더 알았어. 이웃들이 들을까봐 내가 더 창피하네.

노란 카드를 유표하게 내붙인 어느 공장. 종사전과 크루스가 CCI 투자 측 대표 신분으로 류촌원과 공장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며 참관하고 있다.

0: 공장 안을 한 바퀴 돌고 밖으로 나온 종사조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1: 우리 시의 선도 기업이던 이 공장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2: 공장은 예전에 그 공장 맞는데 다만 관리가 좀 해이해졌어. 창업 바람 때문이지 뭐. 일부 사람들은 무급 휴직을 하고 나갔어. 근데 난 믿어. 자금 투입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생산을 할 수 있고 공인들도 틀림없이 분발할 거다.
1: 현재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고 물건도 잔뜩 적치됐는데 저더러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하라는 건 우리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2: 사전아. 루시 아가씨. 지금이 절호의 기회란 생각이 안 들어요. 투자든 매입이든 적어도 가격 면에서 마음대로 협상할 수 있잖아요.
1: 류주임, 제가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사의 표준에 부합돼야 돼요.
2: 그럼 표준에 부합돼야지. 근데 루시 아가씨, 표준도 사람이 정하잖아요. 못 봤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개혁 개방을 하는 거. 정부에서는 외부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우대도 많이 해요. 지금이 대기업엔 정말 얻기 힘든 좋은 기회란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그루스 선생 생각은 어때요?
3: 사장은 루시예요. 사장님 의견을 따릅니다.
0: 드라마 인생향연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4: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5: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안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 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 도시 문화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 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황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황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맛,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진의 맥주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관광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흑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 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아시아 스키 등산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 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하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 자전거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 산업 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밤 깨보는 사지준의 뒷도락으로 살며시 숨어 들어갔다. 매를 가둬놓은 방으로 가보니 희미한 등불빛에 매와 독수리가 보였다.
1: 저 제일 큰 놈이 그날 우리 집 수탉을 물어 죽였구나. 이놈 오늘 어디 죽어봐라.
0: 깨보가 손을 내밀어 매를 거머쥐려 하였다. 그런데 매가 목을 빼들고 발톱을 고추 세우는 바람에 깨보의 손이 매 발톱에 긁혀 피가 났다. 군이 치밀어 오른 깨보는 낫을 꺼내 매 발을 타라맨 비단오리를 끊어버리고 낫을 허리에 꽂은 후 두 손으로 매를 꽉 틀어잡았다. 깨보가 제일 큰 매를 붙잡는 사이에 다른 매들이 놀라서 날개를 푸드득거렸다. 조급해난 꾀보는 매를 안고 마당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뛰었다 뛰었다. 헐렁해진 한쪽 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앞으로 뛰었다. 깨보는 뛰어가면서 허리춤에서 낫을 빼들고 매의 목을 푹푹 내리찍었다. 낫이 찍힌 매가 펄떡거렸다. 그제야 직성이 풀린 깨보는 매를 땅에다 휙 던져버렸다. 매는 어둠 속에서 몇 번 솟구쳐 올랐다가 땅에 풀썩 꼬꾸라졌다.
1: 네 놈이 끝내 내 손에서 돼지고야 말았구나.
0: 매를 죽이고 난 깨보가 쾌감을 느끼며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사지준의 집 쪽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총소리까지 들렸다. 그 소리에 놀라서 낫을 떨어뜨린 깨보는 맨발바람으로 내뛰었다. 10경이나 앞으로 내뛰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기미가 없는 것을 알고서야 걸음을 늦추었다. 한쪽 발이 너무 아파 만져보니 신이 벗겨져 나가 맨발바람이었다.
1: 어쩐다? 집으로 돌아갈까? 안돼. 그놈들은 내가 한 일인 줄 뻔히 알 거야. 그럼 또 아버지한테 한바탕 두들겨 맞고 그놈 집에 가서 사과까지 해야 할 거 아닌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0: 깨보는 강변을 따라 정처 없이 걷다가 어둠에 잠긴 어느 마을에 들어섰다. 그제야 온몸이 나른해 나고 배고픈 감이 들었고 목까지 말라들었다. 어둠 속에서 겨우 우물을 찾긴 했으나 들이박이 없었다. 그는 우물가에 커다란 청석에 앉아 물길로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
1: 어머니 지금 뭐라고 계실까? 이젠 효도와 소설이 그리고 소설의 어머니 큰어머니도 벌써 없게 됐구나.

0: 예, 어서 일어나거라.
1: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번쩍 떠보니 벌써 날이 훤히 밝았다. 키가 크고 온 얼굴이 수염투성이인 사나이가 그를 깨운 것이다. 흔 솜저고리를 입은 그 사람은 몹시 선량해 보였다.
0: 너 어느 마을에 사느냐?
2: 저는 대주강 마을에 살아요.
0: 오,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느냐?
2: 이보도 엄마한테 쫓겨났어요.
0: 불쌍한 놈이구나.
1: 그 사나이가 물을 길어 올리자 깨보는 물통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배가 고파난 깨보는 그대로 말할 수 없어 선수를 쳤다.
2: 아저씨는 아침밥을 자셨나요?
0: 넌 아직 아침 전이지.
2: 밤중에 쫓겨난 제가 어떻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0: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자, 따라오거라.
2: 네.
1: 물을 다 기른 그 사나이가 앞에서 걷자 깨보는 그 뒤를 바싹 따랐다. 어느 한 지주집 뜰하게 들어서자 그 사나이는 물통을 내려놓고는 깨보를 데리고 모슴들이 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나이가 군떡 몇 개를 주자 깨보는 개농 감추듯 먹어버렸다.
3: 아니, 이복의 강여, 그 앤 어디서 데려왔소?
0: 아침에 우밀가에서 자는 걸 보고 데려왔는데 이부덤한테 쫓겨났다는군.
3: 아이고, 저런. 아니, 저 다리를 보라고. 맞아서 팅팅 먹구만.
0: 이보데미들은 왜 저 모양인지.
3: 어차, 강여, 그럼 차라리 강형이 저 애를 양아들로 삼으면 되겠구만.
0: 내가? 내가 어디 그런 분복 있는 사람인가?
3: 아이고, 어차피 저 애는 오갈 데가 없으니 그게 차라리 잘 됐지 않소?
4: 그게 좋겠구만.
3: 그렇지요. 그렇소.
1: 그때부터 깨보는 허시성을 가진 이 지준의 집에서 모슴으로 있게 되었다. 이는 물론 깨보를 데려온 강씨가 지주에게 사정해서 성사된 일이다. 깨보는 낮이면 돼지를 먹이고 마당을 쓸고 허드렛 일을 했으며 밤이면 강씨 곁에서 잤다. 강씨는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보를 아껴주었고 깨보 또한 강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깨보는 이불을 푹 쓰고 엉엉 울었다.
0: 얘야, 너 왜 갑자기 울어번지는 거야? 이참, 활발하던 내가 갑자기 무슨 일로 울음보고 터졌지? 넌 이제부터 나를 믿고 살아가야겠는데 무슨 일인지는 나하고는 실토정을 해야 할 게 아니냐.
1: 강씨를 올려다보던 꾀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꾀보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는 걸 본 강씨는 다시 다잡아 물었다.
0: 자, 여기는 우리 둘뿐이고 너와 나는 가장 믿는 사이니 내 속에 울분 있으면 시원히 덜어놓아라. 자, 빨리 일어나 앉아 얘기해봐라.
2: 나 오늘 마을에 갔다가 우리 집이 불행을 당한 소식을 들었어요.
0: 어떤 불행을 당했는데?
2: 다 제가 저지른 일이에요.
0: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5: 우리 마을 지준의 매가 우리 집 조탁을 물어 죽인 봉창으로 제가 그 집 매를 죽여버렸어요.
0: 아니, 이놈이 아주 답이 큰 놈이구나. 아, 그래서 그놈들이 그걸 알았단 말이냐?
5: 그래요. 그날 저녁 제가 신한짝과 낯을 떨궜으니 내가 한 일이 뻔하죠 뭐.
0: 에이, 그래서 너네 집에 불행이 닥쳤단 말이겠구나.
5: 오늘 내가 마을에 나가 들으려니 그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시켜 죽은 매를 장례 지내게 했는데 매의 장례 날 우리 아버지가 글쎄 상복을 입고 매령구에 절까지 했대요. 그게 다 그 고약한 놈들이 꾸민 수작이지 뭐예요.
0: 못쓸 놈들. 아니 사람이 매의 장례를 지내는 것도 모자라 매의 무덤에 절까지 시키다니. 아 그래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됐대?
5: 아버지 그놈들이 채찍에 성한 곳이 없이 두들겨 맞고 장례까지 치르고 난 후에 그 자리에 까무러 쳤대요.
0: 아, 그래서?
5: 아버지가 까무러 쳤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매의 묘지에 가서 아버지를 집까지 들어갔대요.
0: 천하의 까마귀는 다 덥다고. 지수놈들은 다 심보가 고약한 놈들이구나.
5: 아저씨 나 집에 돌아가 그놈들에게 복수할 거예요.
0: 안 된다 안 돼. 아직은 10살 뿐한 내가 그놈들에게 대든다는 건 병아리가 독수리에게 접어드는 격이야.
1: 깨보가 길을 쓰고 마을에 돌아가 복수하겠다고 하자 강씨는 억지 다짐으로 깨보를 눌러앉혔다. 힘이 약한 깨보도 당분간 어쩔 수 없는지라 강씨에게 얹혀 살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러구교 사변이 발생하면서 전면 항일이 시작되었다. 그 뒤 하북성 중부평원에 삿갓을 쓰고 집신을 신은 군대들이 나타났다. 강씨는 몇 달 동안 농해주석을 하다가 꾀벌을 혼자 남겨두고 그 군대를 따라 훌쩍 떠났다. 이후도 강씨를 따라 그 대열에 끼어들었으나 부대에서는 너무 오리다고 받아주지 않았다. 깨보는 울면서 돌아왔다. 그 후 허지수 집에서 2년 동안 모슴을 살고 13살이 되어 키도 많이 컸다. 그는 강씨가 입대한 부대를 또다시 찾아갔다. 그는 등군이라는 련장과 주부라는 지도원을 직접 찾았다.
2: 절 부대에 받아주세요.
0: 너 2년 전에 강씨와 같이 왔던 애구나.
2: 네 맞아요. 오늘은 받아주겠죠.
0: 그런데 아직도 어려.
2: 아, 어리긴요. 이젠 2년이 지났으니 나이도 더 먹고 키도 더 컸어요.
0: 그래도 우리 전사들과 비하면 어린애밖에 안 돼.
2: 그 아저씨들도 아 처음엔 다 나만큼밖에 안 됐잖아요.
0: 지도원 놈, 이놈이 오늘은 작전하고 온 모양이지.

0: 오늘은 어떤 일 있어도 부대에 입대할래요.
1: 넌 아직 총대보다 작구나.
2: 그러게 말이야. 총보다 작으니 어떻게 총을 매겠어.
0: 깃발을 두는 사람은 뭐 깃발보다 더 큰가요?
1: 아이고 놈 봐라, 머리 하나는 팩팩 도는데.
2: 머리는 좋지만 얼굴이 노랗고 몸이 결합돼갔구나.
0: 내가 지주집에서 잘 먹지 못해 그렇지 부대에 와서 잘 먹으면 빨리 클 수 있어요.
1: 발로군 생활은 몹시 고생스러운데 견뎌낼 만하겠냐?
0: 아저씨들이 견뎌내는데 나라고 왜 견뎌내지 못하겠어요? 난 지주집에서 무슨 일이나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가는 곳이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1: 넌 이름이 뭐냐?
0: 난 곽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남들은 모두 꾀보라고 해요.
1: 꾀보? 너한테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별명이구나.
2: 명량한 걸 보면 그 별명을 잘 지었구나.
0: 그럼 입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2: 그래 좋다, 널 받으마.
0: 감사합니다 장관 나으리.
1: 새끼 이놈아, 여기가 뭐 국민당 군대인 줄 아냐?
0: 그럼 장관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1: 이분은 등전장이고
2: 이분은 조시더원이고.
0: 등견장, 조시더원, 알겠습니다.
3: 그때부터 몸에 맞지 않는 후렁후렁한 군복을 입고 신호나팔을 맨 나우린 꾀보는 팔로군 부대를 따라 저국의 산천을 넘나들며 싸웠다. 어렵고 고된 생활이긴 했으나 그는 신명이 나서 행군했고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0: 곽상이 깊은 추억에서 깨어났을 때 마차도 어느새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어둠이 깃들었지만 마을의 모습은 아직도 어릴 때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 집 위치를 더듬어 집 앞이 버드나무를 기억하고 찾아갔으나 버드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1: 여기가 분명 우리 집이 어른데.
2: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0: 곽상이 연거푸 소리쳤으나 응답이 없었다. 그는 허물어진 담장을 뛰어넘어 울 안으로 들어갔다. 울 안에 들어가 보니 집은 불에 탔는지 창문도 지붕도 없었고 방 안에는 벽돌 조각과 흙무지가 쌓여 있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